0: 도스네 트로트사 다니에 감샤오.
1: 용아, 여시.
2: 지예, 小陈, 클라지스, 클라사가쇼.
0: 니엘 클라사가죠.
1: 어, 워리, 小陈. 디제 용아.
0: 야좌.
3: 아라동가 저거도. 니 진짜 대처. 사실 힌스 담아. 니 진짜 대처.
4: 형아, 저.
3: 샤데 가샤 용바.
0: 랑고아 용비. 드즈 유베.
5: 드즈 요마리. 보다 가슴도 아라동가 저거.
3: 드즈 유 드즈 유. 계속 요.
5: 말은 봐. 계속 본다.
3: 드즈 유 유 유. 드즈 유. 예.
0: 예.
3: 예. 예.
0: 알레. 젠저.
3: 왜 왜? 레고다. 그거 저거 아.
0: 장관론이 당하죠.
3: 저 진가에 나 하리보탈 가위 브라케 같이 신죠.
0: 벌써 수가비.
3: 진짜 그 키죠. 나 하리보탈 가시이 너 다른 시 땡지지 딱 위.
0: 전 달로 대베.
3: 달로 대베 가이다. 이네 달로니 숨에 다야 매자 대버 카미도.
0: 전 제만 못 했다도.

0: 得用不你个对。
1: 你给。
0: 나다야가르도
1: 랑겐아로고신도유비신기이니심리유제녜강샤제야부딘저치고야요마리소소가우치세범토위는랭구게로와치이마도
0: 녜심리상마나를루토르샤메바랑겐가저스진조녜타드베즈체나를소와야르덩구

0: 근처 돌아.
1: 지존 초도 체비규. 라는 팀의 위배 생황 내든 토도 대샤. 마세 탄도 내다지 양망 치샤.
0: 가르망 심으래.
1: 천다 조디 주동 털겐데 리샤. 조모톰 신신도 우수 치료리.
0: 等我看这小人，
1: 先看铁了，年老气吐吧。今年自动铁了，今年起来吃苦嘛这。

0: 드린 세디 좋체了.
1: 생이 수요초리. 생이 체신 나지게 수요.
0: 우리 小陈, 도스니 니랑님도 잠자줘라쇼.
2: 용아. 아무랑아 중님도 잠자줘.
1: 키라니 규시 키라니 규. 클라스에 사순 잠자규다 야우주요리. 상황부터스 겨부리.
2: 아마 생이 좀 안주다 공유도 공망스 겨아.
0: 야.
2: 선이 전화 차가 주도 칼러지 예.
0: 제만에 잔러 숨만 쓰슬럽니.
2: 나 숨 숨어 줘. 니에 가서 진동 고지. 제만에 전화 마다 좋아 침 오슬럽이. 드네치 나 진동 고 가봐 옛님 민도.
0: 도스터도 예를 이샤 장의식 위배 포효다 보급표파기 해바치 쉐디 로스마지 지디 그뒤인데 소스 섬투시 정이 자주 톱체니 생계 능추식을 섬시 워리 포효이너 소스 카부초니 정이 쓴지체 생을 다도체니 생편력식리 다리 生活阶段的 나 오늘 항상

0: 수시대 아. 야, 숨, 니, 지. 오야, 야우시라 총수.
1: 오야.
0: 단돈이 지겹 주로.
1: 대전아.
0: 喂。
2: 대신 렌스의 손도 쇼무소 나서 카스칼 카바김네 니야미도 키스의 라님도 유는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구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바체 륜중다 렁슈 튠바 바구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구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유방 바구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쿄지 유방 바구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h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u dungbe che dung nying sabg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du pebzi bule gi chakda begyu thang. Ch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du pebne zegu rshugyu yin. Logi padru dedru lham thang thai di shung chibe lham la rinkong ma shu gwa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u ba nam la Tokji Limbu Shuchi, Nguchang Gwar Niki Gubju Gurgu Yengi Jiangwe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e, Jinda 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yeb Lugangi Nubgui Kabju, Lhasa Lumjin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abar, Leg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 Chonggang Dupibar, Gersu Shu.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gi Padre, Nik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ko Ki Nubiang, Chimbutin Yube, Nagong Tang Ninko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e Nik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chi Lebusi, Wento Bemati, Modong Yang Garbusi, Wento, Chilutu, Logi Padre, Niko Chiku Dangbanang Tang. 空气空不清楚天里同面感心赢了修女孙秀感应空没有空不谈不提下不住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车空子空不谁谁自动给干错了穷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不擦龙用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龙给开就堂对年取个钱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养心希望他他们天里秀七位恐怖也对地心级别从来是用意出个错恐怖部队他从家给别个刚把车用意得叫起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给他给别心车迷泰迪兄天气不用出去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我他爹他昂擦龙用为面对秀
2: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国银了国家看见国旗他们恰起女呢恰起不够银我给怕追国他们日国堂养就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只过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这大国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该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就堂天地国土的女不点预备大街切的 天安人国内参议了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家级国

0: ཡིན ལ ཁོར ཡུ ད དེ ཐང བ ཇི བ ཡོ རེ བེ ཇི བ ཡོ དེ ཡུ ཁོར ཡུ གེ མི རེ གེ ཚེ སོ གུ ཆི ལ ཁོ ཆུ ངོ བུ ཐང ཚོ བ ཐང ཐུན གེ ཆེ སོ ཁོ ཐུན ཆེ ཡུ དེ དེ མི དེ ཐང ཐང ཁོར ཡུ བ ཇི བ སམ ཡུ བུ ཐང ལང བ ཐུ མི རེ གེ ཆེ གུ ཁོར ཡུ ལ བག ཚོ ཐེ བུ ཐང དོ ཤེ ཐེ བེ གབ སོ མི ལུ གེ དེ ཐང ལ ཅི གུ སོ སི ཁན ཆེ ཅི ལ ཁ ལུང བག ཚོ སི གེ ཤེ མི རིག ཐུན གེ ཐང ཚོ བའི ཆེ གོར བུས པའི བག ཚོ ངོས པོ ལུང ཁོར ཁེབ གེ སོང ཅི བག ཚོ ངོས པོ ཆང པོར མང ཆང ནས ལུང ཁམ ཆེན པོ རང གར ཐང སེ ཆེ མི ཐུབ དབ ཐར བག ཚོ ཐེ བུ ཡུ བག ཚོ ངོས པོ ཐེ ད ཆུ ཡུན ཤིང བུ ཐེ ན ནེ ཤུ ཕོ བུ ཐང ཨེ སི ཚབ ཆེ བའི གབ སུ སོ ཤོར སི པེ ན ལུང ཁམ ཆེན པོ བག ཚོ ངོས པོ ནང གི ཆོ བུ PM 2차가 독대 외부 팀에 타 독대 외부 올람규 로웨 차세 낭 심치 내신나 소퇴에 타 타는 년전 포시 컬롱기 방소 윤진나 쇼진 뉴부규 안수의 대탕로 뉴규 변나 뉴위기 기초타 넘시 처중로 슈긴 팁지 최강 기재기 칭의 솔롱기 펑진로 뉴네 교차 소초구휴 테마 체 미지게 튕기타 소외 최고의 규진 난 튕비 고류 바조 외부 티리 세크타 추 사자 속이 발세 진나 망부 규티 미리부 주요타 탈 송니 수규 콜시비 외네 된 고류 바조레 튕비 미지게 대탄 년칼 능충 참이송 키시 미지니 고류 바조게 뇌치 포켓 시스네 미상문니 고류 장모 소타 包作内心问过给跟着原因是乐趣 Liz 你是你谁不信诉可留宋永他的宋宋永天没藏满跟着去
1: 怎么听见提醒你那段藏满就结束那么现在没推荐按照你正看新的语言呢现在给老道卡巴的头头凭着农村年轻的国际出力清点让呢加个一团的珠峰云溪北 APP 的彭林南的西球机出力清点一头头按照你正第一名的呀参赛中的西城预备那么应该从按照小铁的公家谈建立卡的能对于呢天安南球机
2: 点过点天元年不切过进今天啊落下天在他把烂有些落过他不过说这就是把它整个啊没它落虽然能说啤酒起酒点过切割你把那边有些些爬上方的皮看管这座塔这也不做起酒点过切割松看这么冷不塔点价点过松就塔大管提醒强个轻微塔公定加着塔得给钱不说说到了他别说说就给开过了我不可能变过去是今天啊看别难为说落鬼干过了落手就变过去过啊每次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喜欢他每次这些他有些全这么就不送变过去过出今天啊免得相对起就变过去过对连年的喜人没啤酒喜欢他他的家不错每句给年年人心点别连个喜酒颠过喜酒

0: yamin kimbe na khum te bu me ta na khum kha ba na chi yak su te ba ko na ko yu ko lo chi ni de lo chi chi chen che ma to ba so ki yamin ni chi thu si kyo bu ching pi tang to phe ta ching pi t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min na chi chi si si ji xin gi nin ju le zu bie min chu di wen tu gi leng qiu tab lam gi guo ni min chu na gong gi sa wa ge tu la min chu gi gu rim nan ka pia mi gu bi ta na gong la pu tu mi bie t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1: yun tong ya mei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ei ni la pian bu yu gu rim yong le xie xue yu bie xie xue bu q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zhi qing bi tang na ni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zhi qing bi tang na nie mie ji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g bi tang na nie mie jie cong kang
2: ho ya zhen ge lin guo dang jin hang guo di nie luo chu zhe kun duo de xin da da ren hang guo di 나랑 좀 싸움을 둬야 돼. 얘 티에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에 직신다. 돼. 별을 지내면 둬야 돼. 얘 신다. 돼.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3: 그때 난 저의 한 거지. 진짜.
4: 다야 자가 기사.
5: 자들에 돌돌 주게.
4: 자가 디스스키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방디 배치스단다. 니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6: 这张家里的感情名字啦张南部也不是车语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着当的这个人都是刚不就张家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他陪着当家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当起落了呀你们我的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
1: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国三百五 我呢现在面这个不要多 你住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8: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과부침부 송다 강반너 찌그탕 강배서다 재미나자고해 괜찮고도와
9: 박과 스주랑과탕 세크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박부 장식한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저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툰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려라 유방 바꾸 장식하니 지금 매바 최저당 배주능조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려가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배 계란라 바그베리기 내려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0: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곱이 귀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가도피는 실제 냠린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군
9: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구지 주지수응아 지지게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구지 주지수응아 지지게

0: 아자 팡라 샤오체 양아야르시도 그제스제네 키랑크 포모 충주르바 야메나 토가 시즈나 카티 키나니 마메 소자 턴다 카리네 타줄모 투야 요마지
1: 계신이 你的不堪日子啥不一呢
0: 阿姐放了，阿姐放了，大心都满了大，大心都满了大。娘，
2: 那你要看着几个月吗？还苦命的。阿姐放了。

키요마시 탁취치와 상을 요르마 키스 용운에 가가 진료유너 니에 썸에 역제 당초 이내 탄다 암라 투슨 대범이도 키스 용운이 가가 제비이너 중재 티웨이 님들 퇴근 시기 최선 섬역제 당으로

0: 아마 뒤에 쇼게 수배 비신이 차부인다. 네 법 좀 링같이.
1: 레스. 더더 법 칸유. 쇼. 아, 제스. 레스.
0: 친와. 닐 아마란 루고.
2: 나레 루초.
0: 니예. 닐 더스 탄주.

0: 수시오. 수시오다.
1: 도스체. 칼라 싸우지 왜?
0: 지금도 가 싸우지. 드링 칼라 암라게 칭아 랑스 쓰이브지 망스와.
2: 정을 털디에. 아메리칸 소재 랑치도 쓰이브리. 아메리칸 랑게지 겐지비시에자. 지단 심게 쓰이기 말이. 니에삼바 아메리칸에 멀레베모도 심나네 랑 당린치기. 랑게 니에 아메 시가 쓰이곰치 투여리라. 콩기 지단 지룰레 쓰이곰치 투여리. 타나 니에 초가나 부데레 당린치기리.
0: 前女友肯定前能搞有嘞
2: 然给三木肯就没就没当吧 阿妹也不起来顶着 谈恋爱前的特别重要的
0: 前的然给你也三千不 谈恋爱前还可以呢
2: 你谈恋爱前要脱单要买的 光大我大胃痛疼得心灰暗足蓝月阿康总得随便你让给我姑妈对啊
0: 谢谢

0: 난 지금 신선해.
1: 디네 피다. 디네 피다. 손수사사 더 스구나.
0: 小陈, 나 당시 수통 자도.
2: 威廉 통중에.
0: 아, 스카리 威廉. 우첸첸.
2: 뭐라대 가르쳐가 용브래.
0: 학원무주. 냠래 죄미자 용맨조.
2: 단독공스 그게 요래.
0: 다리기. 침중 집에 맞은 남잔디. 캡산 개요 말이. 이내 안주 공스니기. 지서 속면 편다 침부 요래.
3: 장계기 무의미 증내 수사를 송겹체니 중국 수익의 증내 답이 다야디 중국 캘랩 상매 토터 매매 개치지
0: 신세 레오조디 견제 퉁게치아들이 키스 침중 남자디 리주 요청비나 킨즈 공세 펜더 첨부 요리 승비 리 이내 남자디 수익의 증내 계수 집에 간 손자 캡산 유배 땡기 요마리 이내 예교 요청비나 공스니 알키벤 용구리
3: 공무소 그저 셔취 남자 요딘지
0: 今天是深思筹备所有人去出资源的倩倩俺这公司底下通勤期间南站经理日也准打给我三百千不要的这个成了你女秀看月姐南站的规定等你倩倩俺这公司里面记了也给千不穷了的这个成了一个人头的不拿没事他的贴三面的俺这公司筹备要学习南站的等你
3: 可这些年南站的人人人太有了吧南站的我们也要不修他连俺那是娘们捉不要不修娘们捉不要不修可是切索
2: 对了他这个村庄南站的级别人心送葬场面前对没不着一年年前呢南站的规矩其实忙不多继续的谈到怎么利用给中国随军人的俩军务前头写了要的没事村主中国随军人的存在给存起几日了我们人的给学校去送葬怎么利用了冲着心不要的 你 阿妈哩，村主给城西土路尼要哩，参不参加款姐，小打杂修哩。现在俺村主了自动到学校把证书给哩。眼前呢，俺村主了送给其他给跟着要哩。
3: 前头两个，跟着小妹妹三不当三多。
2: 嗯嗯。
3: 深思给恰克卓远是年纪大看见下下你听见了没得到这些情况可是没得恰克三角大村主送这些图呢冲着人当要的了村主却得当图的结果你去买呗是让个小桃上去一年得捐起你多让个先去买当过的卡不得深思错过的你不得 남자한테 겐킹이 우첸챈지샤 랑게 디소 삼담베
2: 총총리 아얀 된다 된지긴게 소소 가부유베 남자한테 료동친도 민도
3: 친누랑게 쓴다 제부로와
2: 응응 아지 된지바
3: 용아 내튼 신다 개유너 아 시겐시야
2: 응응 난다 먹어 아 주인다
3: 응
2: 我来帮你求雨，你也没到雨季想去给吧。

0: 우리 엄지 사랑이 나비. 나 가지 소가 삼초. 러지 러지. 리스 리스 리스. 도체나.
1: 군저키 드제사블라 코나니 간조니 드나 좋아.
2: 인기 말이. 아자 신리 지겨 정라기 팅유가 러지. 지겨 잘하다 지겨 정라 로고 야고 딘저 손자. 딘저 인기 말이. 인기 말이 인기 말이.
1: 손에 저 주주제.
2: 지겨 잘하니 딘저 말이.
1: 지겨 잘라 감사.
2: 지겨 잘라 감사.
0: 감사.
2: 아자 신리.
1: 여자 여자.
3: 그제저라 디키랑 고소로 딱제 집에 내주리 키랑 고소 알신 되면 당무지 내년 가게민도
0: 땡큐르비 이내 대랑아 주도 죽지 다 감기했네 주도 죽지 다 감고 바르기 감지 나는 예닌 그 발지 교인도 니기르도가

0: 참 같이다.
1: 어. 그 같이 오래.
0: 참마. 좋습니다. 게임 갈게요.
1: 저게 뒤에 롱딩 매 봐. 재산아 게임 쇼츠.
0: 네 롱딩 매.
1: 지금 가르쳤어. 신리게 딩네 재산을 배.
0: 아자 신리 미팅 제 말이.
1: 쟤는 얘랑러 처음 맞췄지. 롱 맞췄잖아 왜.
0: 랑게 당고 제발 껴 가 봐요래.
1: 쟤는 가르치도 임봐. 왜 아직 딩라?
2: 고셔정라. 얘자 아자 방라. 토심 때문에 안 능미도.
3: 공기인 게 괜한이 가가 능 그러 공지. 더가 괜한이를 뒤 수식인 숨기. 탄데 천디 남자 더가 대수.
2: 괜한이가 고로 샤마 줄라.
1: 됐어. 암라티. 용구유. 암라.
4: 지연.
0: 암마.
4: 가르쳐서. 슈어 강배 추부 철라 치샤. 나대 님 진이 되인다.
0: 님 가르쳐 비나서
4: 맞죠. 나 주도 제모. 나 준비니 하나 된 지와.
0: 용아.
1: 됐다. 아자 딩라게 단다 카발리지. 암라 니차. 투조브라민도 송기. 재산 콩게 송바뉴라.
4: 志远，
1: 老王了。

0: 응원하라 근데다 굴려가지고
1: 난다 미도
0: 내다 재수 예비가 제라시고 앞에 쉬와
1: 장계 쇼스는 용구인다
0: 가댄스를 내야
1: 용아 용아 용아
0: 자 小张
2: 오
0: 장계 대비 대비 비가 샤베야
2: 비가 샤유
0: 알레
1: 볼로 통도 미도 꽤
3: 민도 나 타면 되기
1: 알레

0: 치마립 추두 투지기 동작 공투비 저와치기
1: 녜타다 나나 치마립기 부추지 제기 파케르제 소고 삼주
2: 어 치마립 된소 녜모 통야스 맵자 캐시카지 심베디에 키나즈 어 로원 심베다
1: 나즈 셰도 바르지 코르쿠두게 데비 나즈 나나 치마립 진부시 리페지르 스부메게 잡도 로마 쳔보타 짐부시라도 로마 주르 테비오나르 요시
2: 대민도 로마 상마 레샤
1: 오지샤 민도 쪼
2: 로마 주르 테교이네 나즈 대쳐오데
0: 낭라 치마리 쳔치 판차 회이 바르투 누진 뒤기 제디 낭라 로마 유산 공기 십사고 치 최기 요시
1: 소집시 디조 녜사바 로마 주르 테베레 삼초 Loma Tidres Tondi Nganzui Lango Kakaabi Loma Tidzui Kaala Chima Liga Buzhu Khor Tibu Yorshi Dai Nye Tongya Kyun Mi Tuwa Zho Tuk Zho
0: Gendu Ni Ngangla Chima Liga Shokzai Gini Zowai Tuzi Mi Ru Pan Chao Hui Yi
1: 他同打嘴起起语罗马居里天表格里有时
0: 가래치위 Ngangla chima lipki buzhu ji xu tardu ni mi. Wenjang tekshib ki gyurim chwe sakbe jeshi changma, dige chima lipki rikshun simju te tuengen ke jen chukki yubze.
1: Togo nganzu Zhongguo Ceri Kangi denshi deya lo bardu. Tuzin deya nga kyuni yonyo me.
0: ཁྱི
1: ओ जेस छुजु जुबा जी छुजु जुनी बा जी दु दुई छासुना सनी छके मयप खोला नि या लहुसी आ सिमादो मोदीगे छामा छिवि सगस्ता
0: गन्दु जिमितो छंगसु नक्सिप तुता नामचे दिबुतो बारवे लोवेकी सेमेम मिबसे एटे लोंगशुना थेबुरचे
1: 潘朝辉给老米部老子几点起准我跟不行了大喜悦我来读给你的不过美籍节目有牛西扎的下美籍春晚我是读老为你曾经美籍的人得得不宜这样曾经美籍的苦得不切别元帅特别一入给潘拉的起码来不切别心中的大嘴三八十一 Nganzu ngayma sachi shindan loa barachi chimalip khortab chebshi. Chezan deya gomu loa barachi chimalip zintogutuwe debi. Shola meji chimu bedu chigo samchu.
0: Chimalip maangchewa choyla denkhen yinbatang. Gondyo tu choyze mawe chimalip ki jishu masine nye kakbuyo. Wendiang genpanla ki tenzele. Sachi shindag loa wewa 치마립 코로와 동료 옆이
2: 아 그라 부시다 민도
1: 제샤 마부 민도
0: 소식라 토룹기 로우 와도 치마립 코로에 땡최미 웬디 치마립라 심주 챙게 겐판라기 외네 셴나 최다 제제니 메도 치마립기 최소 등력 나르웨 퇴고 상도 동세이
1: 야메는 아니 두스치도 사쇼 추즈 추바 추마라 코나 나조 양야 진가 용도 지바 야조 아니 로조
2: 레스

0: 어스도
1: 로웨라 마포르콩 콘제 뜻입니 부치기요 삼주 제배 치말리 메발 매집 카시에 마도 로웨라 코로 메베 조발라리아 동세 도치 깨자 지급 안주 특수 전진 부신러 머시 항상 괴배 치수 여경 미남기 도모도베 나바시경 여바신총
2: 첩쇼 부신 대조 지차니 지신 사게샤다시 이내리 주신 부신타 콜라지 김료비야시
3: 소베간라 링지 마부 여자 링지디 미카지로 추고 말이 제자 부도 이그리
1: 네바타 뱀바냠네 인라 제바타 년가 냠동제 태양 첩쇼 전진 부신기 뇌유 나바이 Tsengkang Rigu Chebe Mijib Tang Ti Minkin Buzin Le Tungyu Me Duma Ting Ni Da Cui Chegyang Gendu Yobe Chima Lip Ni Mibshi Panchao Hui Yi Simshu Yang Cha Yu
2: Nga Zu Tadong Do Tsingin Da
4: Tando Do Tsingu Zhe Ka Zui Bo Tsingu Zhe
2: Nga Zu Goya Gi Tse Si Di Xiaobi Na An Tsam Xiaobi Da
1: ona gündü dime doni chimalip ji ju ni si tam
2: na ju gon ta lo par che kor de che bi ni me gon li ya bu sin a chu gi yi ni le ka bi chimalip zen to gu du di ka zha ni yu shi da xia ni ma gu gu lo par che kor de che ya ni yu shi da xi ta ri chue ze ma bu yi ne le bu sin ma bu shi da kor gi lo par che chimalip zim ha du yi ne 나주에 최대 테마 카시에 제비 저지 카시에기 치마 레비 그게 곰시 시도 톱제 교주 정신기 심주 지규 도지가 역시
1: 판차 회의 저와 균의 체외 스시테 창와타 약해 뒤수 디카르 치마 레 나초 푸디 제바타 실루 트웨토 쇼제 몽기유 콘제 차와탕 디체 케르네 Kumdab Tebu Gyanglam Jamki Dothang Mosibla Mikshirgyo Gyunga Chewe Sashi Di Tone Tuziki Chimalik Tebe Rwachikiyo

0: Nyemu Tsuiduru, Ngu Tsurutang, Yatsen Kikin. Gechi Nitu, Kuni, Matu Jik Dunki, Gyukshar Lugutsu. Chawa Yuni, Chima Lip Zimbatang. Lungki Shukla Dene, Mixer Dekki Yu.
1: Oya, Zintus.
2: Adi, Sas.
1: Gechi Masi, Paloji, Soshi.
0: Chawa Nang Tsuiji. 판차회의 섬년기 차외카 담바탕 차담배 차외낭 치마립탄도 쇼송 대신유 좀모 치마립기 쇼빠지급 쇼빼토기 제모 세부로 통통 대야 매도하는 믹세토 유배 치소하기 상화식지 근두기 매도도 치마립 두지 두기로 심주 제조대 신의 문교로토 Tawa yubani, rengchung khamsu diwaan ka yunlun chi dapsik zhe la. Ndebu zhagbani, censhib la mbui togi bangbu lin dapsik zhe.
1: Waya, di aoja chileb zhe xia. Tati ngone sunkab shita yorita, pop shita puu shi.
2: Pege pop shi.
1: Aoja chileb zhe xia, pege pop yue zang tata sin tup shi, ning jib shita du. Tari chileb di sangu la deba tang, takta kub ke xia. Chimlib ni, 남식이 균도라 소화 김치라 요시 코리올라 균도 침바타 된제 침을립디 응응한 주의 제바타 폐지 투지 민저 와르샤 간다 콘주의 입자 버스 적미도 믹스에 총제 디제 톱자 갑시다 주 나주 타다 샴로 마조 야 제치비나 지람 규자 추다 파다 진 조시 침을립니 뉴 조시
0: 판차 회 타자 Tepti gyu xu xin ling xin yu btang. Tepti nang tu pyo di qima lip ki bashir kyo me bi qima lip rik ju zha mang tu dung zi yu ba ma se. Ngui li cang me ji kham rima tang qia jin ka sab qi gyu ri. Nye tine nye bi qima lip cang me do la yu bi qima lip ki cune sang wa du tu ba ma se. Cen si ba cang me pyo di jing yu nama rang xin la song gyu bche bi le zin sar ba zung gyu ri.
1: 접쇼디 싱글로먼트 지버리샤 뒤내 대비나 닝집시라도 예수시께도
2: 레스 디리디 마부스도
1: 제 마부요시 디나 체도로 칠립시 치마림니 투지기 규도타 뒤엔지 규도 조시 카직 제류기 소다타 뒤엔두기 소다도 소다야 규도 조디 투지니리 저금도 치마림디니 지부 말시야 아 다리 나주 다와 주지바 메도로 용지 도록지 나주 딜류 다와 중니 바라 양결의 팅직 두지 투산 다와 시바니 고조지 다와 시바타 나바 두루 제니 다오 민정위 동차 권지
0: 산에 민다와 최도 제압 기캄 크루요 민다위 뉴리기 내주 시도 두바 순기 판차 회의 세유기 대전왕 크고 민다와 탕 서버 토제 민다위 비시 추이도 시기 없이 나리야 멤버 주부탄 다리 판차 회의 군이기 흔히 공무 록튼 바살리 토베 내신 담니 따수 진게 임버지
2: 대통 챔버지도
1: 제샤 대야 후시도 다 같이도 오야
2: 됐어
0: 메도도 서버미 갸리 토론 좋아탄 최재탄 샤친 모킵제 창말 루부르토 균도 루기 젠딥수 예베 소텐 시장 티듄킨 균도 루기 티신도 서버 토제 멘더웨 채문니 치마리 긴지 딘토 상감 제리탄 니수 머치 대가르 바로웨 로웨 디니 전부 국벤 전다 탕직베이 매집 제리체니 제유토도 퍼디유 潘朝辉给了我们一部拆动家具便利没这部机器必须对不起
2: 行了广播前面里可能用过了呗
1: 广播用谁不是隔壁前面里不落回来了可是夜龙藏布初中期末十八托在民营对农行咱们三八年每到爬了呀命啊比他速度十八托在民政委我会亏呀这个没多我跟民政委呢前面那批村内民政委可有几可对起了谁我这个那么人心的阿张给配送错过时下前面那批不没接不是没心的娘都村内起给你给金色起谁

0: 디 미지 쳔시야. 야구도. 아, 마바디 응아즈 테브 칸레 예베 쳔메리 디시. 제게 창제 뉴뉴시. 응아즈 마바도예 이네 뉴뉴시샤. 비제 하자 야부시다도. 디 아우자 칠랩시. 디자야 곰시라시다. 네 테브갈이야 직니 괴샤게 니니타 직마시 다더예니 직카리 이미 최도미하고 채우시 나주 체물립테라 심주치야 조티 송접치야기 체도 이벌레 뇌부기야 체도 자완니 마시 나주 뒤부디 배시 수입잡시 소도 야부지 뭐약 체도히 사고시다기 체물립타 해봐 돌구시 체물립기 쿠리오타 뛴제 나스타 해봐 춘주지역시 디밍 아주 더도 제수 머리리야 송접 체교 제시 코드 치시 계세디 돔하도 비나 머리디 직강 콘스동미 하고 마시 제장 아주 도시 담지만 이바라 송접 체시시
1: 비시 도교니 자미 수여바신 민반 탑시엔식 유니 송접 체기유 비시 디다니 세속이 상외시 대의 치마립기 쇼베 리뮤나 뮤리 피규르키 지슈 듀유 청송기 파뷰셉도 기캄 코리오키 인교로가 꾀유 비시 창매 토도 두룹 제바니 퇴수탕 사자소기 처티이 저디창마 판차회의 치마립라 심주 제베 쯔와이 콩기니시 치마립디다 쿠심밀 질루난 소토바탕 민갈레 망웨 사드 찌캄 냠 셴바탕 자치 임바 셴베 르와치 지르베 콘주 심주 제베 탭더급 통와니 치말립기 르몬상 민바 대외 미릅시키 렁충캄나 대규탕 르와 쳔부주와 셴바치 제이 메덕 낙심네 최다칸 길 레디 파르투 두룹 제바니 심주 최고 주부장니 체만립 창매 비시 상마 당세 땡기타 리지 토글 소기 레리 망부 규제 신의 70기 제시 규기
0: 양소
2: 라
0: 장게 나주 다리 메도네 뒤비 체만립 디게 창고샤 장게 엘라 촌돔 제심비 체만립 목부디 창고샤다
2: 레스겔라
0: 어야 헹엘실에 보르샤다 첩쇼지기 칠립 땡게 지르자바 네바르토 체메오부 규제 땡게 치우시
1: 치말립기 치수니 야첸 그바시 인데 섬유레 대바 치말립니 데나 치그바치 캬 인루 릭자와네 치그바 이미시
0: 쇼티네 바르케비나 세르테바 제도가
1: 네딩유리기 쇼벤 도탕 人们现在面这样 七素新顿找我汤 前面我们不会出去唱吗 起码来了米色同女的金主不利于 女的你了 前面我们不会切去约不汤 铁达的银别忘记 前面我们不会打击起去你 找我起码来了一万七百 才是压缩的一 起码来了前面我们不会把它减了 女的打击点击起去太阳

0: kor ting di yong pyeong jeo yeol jae nang yam jeong gi sok jal kwa sa sie ba jian bu shu ju yi
1: ne cho ge du zi zhe bu lin yang zhen de pu bie men din ha cho yang cha bie ta se pu li ji ra
2: ya mi kim bie na kong de bu mie ba ta na kong ka ba na chu yang si de ba guo na guyu kor lo qing ni de lo zi jing jing jie me de wa suo ge ya mi ni chu tun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n ji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 la ge yu bie ya mi na zi ju xi xi ji xin ge nin ju le zu bie min chu di wen tu ge leng qiu ta lam ge gu ni min chu na gong ge sa wa ge du la min chu ge gu rim nan ka ge mi gu bie ta na gong la pu du mi bie t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3: yun tong ya mi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i ni la pian bu yu Gyurim yong la shibshu yu bi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 zhang, le 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a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ie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hi ge zi lu mu che di k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hong kang, lo go chong gir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 chong tang bu ka zhu, qing bi tang na nye mian jie chong kang.
4: Wu bei zi zi xin ki, zha qi qiu gu ti ni, qi zi guo na tang, xiu lo. Lar bu qi tu gi zao a, qi mo so. Zi xin mang bu le, du ling che ba xin yin bie. Di tang ki, zha qi gi wa tang, qi ji, qi gi wu zha, da gyong che bie, tu lu di. Wu bei zi zi xin ki, zha qi qiu gu ti ni, zi xin ki ri mang bu le, du ling che bie. Qi mang ar bu mie la, qi xin na ge mang xin. Zha qi qiu gi, qi xin yom la, zi bie, tong nang du. Long ni xu, zi xin ki, zha qi qiu da xin yin bie, gu ni la. Di tang ki, zha qi qiu bie, di nang yam ling tu. Tang de ka bar gyom ne, ngang yu nang qi. Lam chung ni nyu qi, qi bu gu yin la, zha qi qiu bie, yo jie cha zang, qi gyang bu gu yin. Ha se wu bei zi zi xin ki, zha qi di ne ki, tang de zha tong tong la, zha qi qiu bar, gor xi zhu xi gu ta, gor su gu tang. Zha rin war, zha qi qiu bar, gor dun zhu dun gu tang, gor su gu le me gui jing. Nian dar, cong ga la, wan le pi gen ki, guan zhi ju, rin bu mi bar, zi ri gi wu zha zhu wa tang, da gyong qi gu yin. Gu ni la, di tang ki, zha qi gyo ba tang, wu zha da gyong nang gui qi, wu bei zi zi xin ki, zha qi gyo ba tang, zha sung di ne kang la pi tang. Lu zhi ka bar, le guo ge gu qi, chu qi sung a, jik jik ye.
5: 根据这阵的事呢，刚把他们打个，让我爹不冤吧。大连马个吧，你那马去吧。你我爹当初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爹不切死人那些。
6: 大半年以内，连我当见过很多的朋友也无心接到，连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7: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鱼也多啊，比猪这也不吃多。养过，呀，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好几个汤，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 玉芳，那当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里人民写皮蛋，伢们领导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追尾，给他写几年。那娃那时当我当四处浪吧，那娃屋子这把手给那娃爹不面子，那他那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写皮蛋，伢们领导了。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四去呢，给了第六给那娃写几年。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的。
8: 他的卡巴给自己来给小区托呢，给那的老远那段了，打更近一点。玉芳，那的哪位说去看给？在他几十米过边远，那的哪位那段卡了，从高度拍的，是不是两米两米？过了古档，过了古来米过。他是啥呢？他是中介，城管局杨振华郎，卡巴按着两个月估计初级送啊几级给？他是啥呢？他是中介，城管局杨振华郎，卡巴按着两个月估计初级送啊几级给？什么？听见？他的人可能是我们的熟人。 城管去了，恰不新新拍狗，车站站你去见你，捐个牌儿。每周公干了，恰不新新拍狗，车站站你这批年捐个牌儿。三柱子，恰不去我拍狗，车站站你整一年捐个牌儿。三杆儿，恰不去我拍狗，车站站就过年给牌儿。看牌儿，恰不去我拍狗，车站站就过年捐牌儿。
5: 캉만라 차바충어 법규 최세양 자니시네 주팔 내동추라 차바심심 법규 최세양 자니시세양네 조숨팔 트윈지 차바충어 법네 림싱 진부마부 콜규 최세양 자니세지네 죽지팔 처음에라 차바충어 법네 림싱 남팁규 최세양 자주구네 주팔 처입추라 차바충어 법네 림싱 남팁규 최세양 자니세숨네 주시팔 보종라 차바충 펌네 림싱 남티브교 최장장이 추생네 주시팔 메도라 차바증우 펌네 림싱 남티브교 최장장이 썩게네 니슈석지팔 크룹추라 차바심심 펌네 림싱 남티브교 최장장이 썩게네 주시팔 마캄라 진부망부콜교 최장장이 썩시네 구팔 리우칠 차바심심 펌네 림싱 남티브교 최장장이 썩니네 주팔 승리 출라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 주빈네 듄팔 허리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 주구네 듄팔 니말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 주겠네 구팔 가종라 진부망부콜규 최장자 니승리네 구팔 기계라 진부망부콜규 최장자 니승리네 구팔 초친라 차바심심펌네 림싱 진부마부콜규 최장자 니스지네 개팔 샘라티민종탕 총대키 남시공대 스러나 티네에게낭 총대카지키 남시공대 스러나 죽토 조민지 칸키 러도 수구니 대리니 편당 앞에 체니슈구 레스 다왈 퇴다 남제 군추 차동외강 나주 진십콜 지루 티탕치 체모티브마 노부찬탕 창샤 쿠도 롱진콜 샬로탄 루룹규라 롱부당 시쿠도 남시공의 슈찰 스몰 힌게 지수 제용
6: Penjong logi padu chong da lo dun kor we dim je tang logi padu la sa lum jing jam gi chong gang jin bar go yi che be zhe gu jin de dun be che dun yin se ge ngang be ju yin la zhe gu ring chong gang de pie zhe bu le gi cha da bu ju tang che dun yin gi zhe gu to logi padu jin ce ba cha jin xie ba no bu sem zhu la chong gang de pie ne zhe gu shu ju yin logi padu de zhe tam tang tai di xiong qi be lam la ring gong ma xue guo ya dang gu ju gu le zhe mi gu ta dong ya qi zhe ju ba nam la 토지림비슈치 무장고르 니게 굽주고르고 인기 장을 요좀 낭치 로지파주 뷰레기 도베지 뷰규인 제고 뒤주 진드드베 체드윈이네 진드드베 체 소지 바르인 산에 다섯 종계 링고르 노블람 종계 블루강기 노브고 갑주 다섯 룸진 잠기 로지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셴네 로지파주 휴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2: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매바다 너궁 가봐 너주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츠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8: 어머 김신부디 가리침을 해
9: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मजी थिबनांदा
8: मादी किमसिमबजे जांगजांगजांगजे देदे वेसेक मारी
9: वेसे मा

0: 바가다미 대중에.
1: 어, 대.
0: 나네선다 주어지. 흐. 자기 교만다.
1: 어. 왜? 되다. 아, 게임기에도 가.
0: 랑 게임기야 하리메 신금이.
1: 신금에.
0: 디부구 하고 오다. 소소. 지슈싱에디 수이메 신장시. 부디 메즈데 댄스 유바 하고 잔지. 좋아. 해당대 되다.
1: 시터. 랑이 경라. 타네 수마 랑 아무다. 되다디. 디 랑 빠라시다. 워시 턴더디 랑을 지저신지 지었다.

0: 아자라 녀석이다. 녀석.
1: 아지. 아지. 장인은 갈지유 아. 야, 미게 미베 크리지. 저거 차라. 교수 마비다. 你要做的韩国干瓜情况，要起，怎么别打起？
0: 之前出过事。
1: 轮妈妈对了，能对的公公妈这点，看那么三能事呀？叫什么别的？爹起起。
0: 公妈是。
1: 阿是爹起的，阿就有那么起不起，过不起别。叫起起打起。
2: 太柱。
3: 耶。
2: 咱们还等个人。
3: 铁灯没。
2: 다 레이지
3: 렛츠

0: 대대다.
1: 그죠? 저만에 라주 좋았다. 조조사디.
2: 근데 키워 봐.
0: 수조냐피.
2: 야. 야지 주비.
0: 주여마다 수조인체.
1: 다지. 주비. 뭐니가 힘도 주비. 저도 저 야, 로저.
2: 제거도 링초원. 좀 세송아. 보그라 보그주지 키치. 소소 기토 매브자.
3: 인생 러연베.
2: 어, 러연비다.
3: 지 티링 간다르시도.
2: 어, 가보도. 어, 암라.
3: 오.
2: 그러니까 나 공부했다. 바람 속에 나다. 알아도 속이.
3: 요.
2: 小小到子娘的你们看两个情节不吐没吧呀可林的我可林姐啊你也碰到不呀宝贝我是给嗯然后你不会把别说是的啊动画林秋我是你的我那不给还没不着的话他林啊罗永的动员朝的林秋文吐去看见不着的哭你给牙不住下
3: 야지 주셔세.
2: 어. 도서도 부디. 해지 로치락스르샤. 근데스 주요미다. 수초 있어도가.
3: 어찌. 양보지냐샤세.
2: 다 그러샤. 링초원스니에디 소소부기야메자. 수초니 워리. 아. 딜랑아 라조 범어식 되다. 머시 부부 범으리디. 근데 체네. 소소부고 총조로. 아자자, 보기야 매 태슬레는 시라해 처그리.
3: 당저.
2: 좋아야.
3: 야, 클린다가 제다.
2: 야.
3: 클리지아, 클린다.

0: 안녕하세요, 꽁감사.
1: 주린 동로 꽁감사.
2: 둔즈, 둔이 주시. 빨라랑가마가 아.
1: 수시.
3: 어,
2: 야 주시.
1: 대시. 섭섭인다.
3: 어.
1: 阿姐秋文和自己小庆祝你懂了哦小庆呀小庆张迪哦那袁成张坤你姐姐有的哦对子呀举起哦小庆张迪
3: 阿姐秋文，我住年医，可不住年吧？我甘肃了，请死给我住医，请死给我哎！快接手，你做喊拉手。阿姐，秋天住给我母我死的，年嘛搞不清牛面了，他爹搞不灭，最爱的团呢搞不切死嘛的，疼多我还哭。 지만에 돈도 매시기 아자 개치님 없이 다 시해줘 땅아 부녀매 아이 돈도 미도
1: 공무장이는 텐주 흔제 유매 교육은 여지부 썸은 나고 된제 매봐 개치 된수 시해야 장은 깡부 텐유 쌈시 과로 좀 마시다
3: 아자 장은 싱마지
1: 玉秀，
3: 大仙妹，什么那个俺家老舅我最接触，两个甘肃农村的多。你看里面，俺住人，他起码得簇拥妹。
1: 小青，上次给俺提妹子团亲时，人家什么样我都来。
3: 你看他检查，阿姐，俺让对阿四的官员，你看他的王天柱那么老热情。
1: 小青。

0: 야, 영세 키라. 정기나 레스는 장키야기 꼭 되베시뉴. 기우 겨우시다가 레이크 되베 키제 킨사시면 되게.
1: 영아.
0: 어제 이때다. 피게 레스는 토로 양스 지역으로다. 럽중 제가 좀 내려봐. 나와 치스 때 혹시 뭐? 민통 좀 치겠다.
1: 영아, 아직 잠들 얼마 쉽지?
0: 등지 대신 빨라 태아시.
2: 빨라 피아, 빨라 아주 로 피아.
1: 야, 등지, 저거 도요. 빨라 피아 주고 뭐 없지? 얘랑 나 앞에 둔다디 쌤 샤유베.
2: 쌤 샤유.
1: 쟤는 양자 지겹다.
2: 빨라 태베 티로 어리자 총마리 추게 총마리 장무자 총마리 다른 거 저 총마리 돈도 암락 쉘 년구리
1: 허디 뜬즈레 칼레 년버지 뭐 빨라 오네 라르 두분 노아 아

0: 노보 칼냐 부치야 빠라 겨글로용 암라 칼냐 빠라 로레스노 마샤니 두구르다
1: 다진수 겨스교
0: 치랑가 중다 보야오제 되라 수고자가치 마쿠두라
1: 낭다 먹어
0: 花丫头，巴拉，花丫头，老三等的土罗沙朋友过来吧。巴拉给老哈些几个杀猪牛杂，让亲不喝醉吃那扎熟喝醉的呢，让姐妹呢老大的些土罗沙朋友要的。
1: 我念啦。
0: 我念英国腔。对吧？第土罗沙欢迎。 갑두기
1: 아모 망라
0: 12장 수고르지 메샤샤로 2장 디 12 환영이 탄도디 디 슈그유 로디 환영이 갑디디 라딘디 존나 랍다 주워지 디 촌다 삽 메자 롭도게 참에 칭마시 야 세시겠다.
1: 빨라. 아티 레모토 게라. 빨라. 칸나서. 빨라. 키라 칸나서. 빨라.
0: 예스케 미차스지.
1: 빨라 칸나서.
2: 장은 나스 침배 제제지샤. 나스 닝부 손자. 람사 샤슈 마체리 용마시. 계시 전 신다 켜비는 비서그다 계시 나스디 춘제 제모토는 람사 두르 친제 장다와 숨질의 큐마시
0: 화야토 발라 나스 포시아 나스 지부 포시아 이내라 춘주 손상 계시 말 시비는 你能不能让你笑着

0: Amla. Mala sposia.
1: Nam ni kang ba san ni de, ji ge wo ci ge shen zhu qie. Bo lo qin qi gang bei yo, mi da ma lai xie ga qi. Ni shi zeng ji, ni ge ni a chu, ni ge ni a di, ni ge ni gu sum shi sa qi.
0: Amla.
2: 도지마란다. 네가 참 케이크. 케이크 팔렌다.
0: 오늘 먹을. 암라.
2: 야, 팔렌다 쟤.
0: 오늘 먹어.
2: 네가 케이크.
0: 암라. 야. 네 수바 센다. 오늘 먹어. 너 화야 돌. 너 뒤미도. 걔한테 퍼스냐 소나.
2: 난다 먹어. 다 가드. 기니 니가 다 가드. 라이드. 아메 잘하다 더 치고. 뭔가 정말 저 아메 다 더 치고.
0: 암라, 마스도 샤슈체가 조유.
2: 지, 샤슈체 오지. 조, 부, 샤슈체 오지. 조, 탄다 람산 조, 조, 슈시 탄다 람산 조. 마시, 아메 잔 카라소가 치고. 조와 격세체 조고 좀. 아메 잔, 지금 마사 시교 이. 아이자 너디게 날 아메랑 야스치 아마주
0: 암라
2: 아메랑
0: 니키는 꼬다 슈이
2: 아메랑 다도치 아마주 부
0: 걔는 마시 암라 샥슈 세상 낭다 요 마시
2: 리
0: 걔가 토대는 나시
2: 저거지 저거지 라데데 저거지 부 아메가르 뉴아 라데데 저거지 데데 저거지

0: 지저,잘로요면비.좋아,클린다.지저,규리무슬로레무슈가.지저라,내가래가고싶두게.또스게샤.동시에영민두.와지.빈도디게,니래서랑아비,비치네뉴브지.제마.자투지유두.자부고발레라레야.야.갑두게.
1: 야차지죠.我自己的便宜是多，空气不应该是，下面呢，棉花丫头了，本来是那个啊。有事，马上有。第三个月的，第年四百块一。起码，让不过，第二三个月这边，拉大的是了不？你这叫人家冷门的，起码。
2: 예쁘게겠으나 정기나라 아샹차가 유물다. 주저 가졌어. 된다 개매 봐.
0: 다진아 화야도 치제 임도 여비. 나 철턴 고기. 화야도 퍼즈 암라자 샤니.
2: 아래 영어 시험지. 뜬츠만 아님도 잼자가 등이.
0: 좋아.
2: 어.
0: 나순아네 화야토다 라참슈리라 뭐라게 랑갑시다시기 제마 뭐라게 칼라만 입에 쏠치에는 라게 예습지 망수중아
2: 아 지지전 가스와제 장 여러분 예 중구시베 매신의 화야토 칼라 님 손자 중구야 매봐 이내 지저라 아자 정제 규정 무침시 다 소소 된다래 삼루도 스톤라
0: 他地铁了，三塘路米多。三塘路米多是开始者。嗯，花丫头弄烂我孙子，躺你起码是生不得。第四只青蛙子，就叫人家躺到，婆婆阿达抢小吃四个多，他那等俺老觉得，你也不让老死狗，用得个。姐姐，差不多是多呢，他们这些蛮小气啦。他地铁三塘路米多，有事，地瓜小蛮是。
2: 姐姐，哪里待遐着的？俺能给他去接，也需要一百几些。
0: 妹妹，我没话再这么着有，你要注意。对啊。
2: 嗯嗯，就叫给我啊。
0: 大老友。
2: 嗯嗯。
0: 我就是喜欢钱。陆队长，你那我们仓库多少呢？平姐，小妹。

0: 암라. 기랑 도저시라마나. 지저샤수 세차수나. 댄데 청시. 개충스기다. 동환 불부니 니데요시. 지적 돈다드 뭐랑 시에메. 동화 부김네 수. 수교 샤샤. 롱의 랑고시도. 토스식 조스미도. 랑슈다. 당연히 나를 가르치야지 아.
1: 암라. 토바 양스난다. 댄데 차 주시.
0: 다람 초에 치세 차샤. 소소 섭섭치라.
1: 안당다메. 저가 나쁘게 난다미도. 뜬제 칼은 예쁘지. 이내 시도를 갈래도 스겨구기. 뜬지. 불 몰라 토가 쉐시. 뜬지. 뜬지. 야. 보딩이 가발을 치미나. 덩이란 대유. 뜬지.
2: 혼자 대미도구에.
1: 맵자. 뜬지. 뜬지.
3: 뜬지. 화야토.
1: 화야토.
2: 야.
1: 뜬지. 토야민도
4: 댄즈 댄즈 아재가 장을 가져가다 되나 신체과의 댄즈 댄즈 댄즈 댄즈 댄즈 댄즈
2: 건달을 잼자 치부 멘죠.
1: 가바르 치미나. 니 다스가 친구.
2: 화야 토스니 디이나. 클리치 아.
1: 나 나베트 컴샤.
3: 예. 나 준한 거 돈즈 돈 중에.
5: 돈 좋아.
2: 아지.
1: 돈즈. 화야 토. 아지. 보디 니 가바르 치미나. 교실 통야 민도.
3: 저원 감자마치 아 군이 데데 샘서 아치부지 도스네 로유지
1: 던즈 야 화야토 던즈 화유 예 하코먼치요 나 갑자기 좀쇼데 샘서 아치비이 전던즈 팀 팀에 나를 좋아 팀비이
2: 던즈 문에 님 도메베
1: 你 둔즈 토마초 나를 지워 챔비 둔즈 안님도 메
2: 라스두베
1: 암라 다치스 마순다 둔즈 초부선자 신다친 유기지 세가 태도 둔즈 둔즈 둔즈

0: 아무나 어찌 청원에서도 보고 고야 두게 아. 장라 십지 감시아. 미장대시아.
1: 아무나 기랑 총아 선자 네 대신도 더스 키유. 총아 제시들이
0: 셔게 요나 타르시 딘제 키용지 머신에 아기가 다 약선부시다 민도. 라야 교시.
1: 아무나 네 체오.
0: 육쇼. 저거 다야규. 저.
2: 응. 지, 랑게 렘부 디치 매매 아.
0: 렘부 스워 마시 시토 사.
3: 가리 시토. 你 爹 呢？ 说不出 来
0: 是多。茄子，茄子没有不是，是有不是有。是。石头连不买的，石头煮你爹连不的。啊。苏连梅，让他主要去阿姨。
3: 俺他主要要买的，一年个啥？

0: 나치 손자 니라 롭스케 아주 캐나주 시토 여우제 주마도 로숨시 쓰제 야라요
1: 신유성 자디 카스제
0: 니 시다 노숭에 니 시다 노숭에 탱고 우주 요스 냐오 요스 니에 드라리 타드 섭서 마셰제 돈스 라니에 드라리
1: ཁྱི Azi, amla, kena shuya kato. Tidin kena ngi kengata. Ngozi zi tindia mananda. Azo, kena ngi edun zi turiya nungu ibe. Di mizi nang bugo nezul habri. Kena ngi pul nezul hame ba. Shuya kato.
2: Dunghwa, da kaka duyda. Huayantou, asaga shu. Huayantou, kala asaga shu che. Hello.

0: 화야토 언니랑 시셔다마요 삼리 오고 싶던다 니가 기라니 피베 대신 나 소여지 삼리 오고 싶던다
1: 미젠다 다마셔
0: 화야토 언니 쇼팅쇼 삼리 오고 싶던다 니가 대키니 피베 더더신 나 소여지 오고 싶던다 토니라 수초서 아 삼리 오고 싶던다
2: 삼리 오고 싶던다
3: 이이 나가 주디 섭섭 마십지. 결할럭 보인다.
4: 오라 광모츠.
5: 오라지. 수고신고츠 동갈 마지 윤교시도.
0: 마지. 저 윤성 마지 딘저스베.
5: 마지. 저 윤성 마지 딘고지. 오라게 마지디 첨보시도.
0: 마지 첨보. 다들 아스르시다. 워지. 也 chances， 阿当所查药是，吃药是，东海满记药是，马上就传播大周期来药是，没得名了对阿克斯，阿姆拉，但有些呢，菜还太多，哦呀，找找，他会让我买药是呀，药的。陆婷，跟着许久，谢宁陪徐思和阿姨呢。
6: 爹爹。
0: 阿丽。 대집에 터지나.
6: 대집 말해. 누구예? 어디? 수생이 봐.
0: 화야토 교대다. 콩시베.
3: 랑 듣지 마십시. 결할을 보인다.
0: 로티 셰님 페이. 나키란 체니이.
3: 这个地方呢，就得这个地方。青安了是？青安了，青安了。我现在说这，就是青皮，老远的，张张个，冷秋天落去呗。不过是那不，去他们中啊。一年不有几。
0: 阿古拉，你中部张张的月，今天要广播些的。学长，陆天，广播要我写的。我是。青安
3: 了的啊。
0: 哦，对吧？去，来试试的。
7: 这两顿子是，四个头子学生，不过都是一种的广播业务系的。你也上不了的，不听这些，去那他们学。
0: 也没能，我现在是一种的，没现在来听这是一种的。
7: 抓起，来大爷，来大爷拿起，大家从头咱给我说，怎么子的，怎么子的。
3: 어제 얘 어 보고방 가더베 신부 통하죠.
0: 보고방 가더베 신부라.
3: 어.
0: 나 쟤는 보고도 있어도 괜찮시더. 간지 무슨 샤라?
3: 어.
5: 얘 준비한 거 장잡내 니죠.
0: 로티 쟤는 신부디 수업도 괜찮시더. 만주 얘 용서 제 수업을 해도 게. 어, 돌로 한 자식 군도, 수고 체류도, 기란게 광고 야구 시다.
3: 소득 근제 이미, 네, 니 힘이도 가다 신부르시야.
0: 기란게 신부르시야 수는 신부 망고 딘제 여지. 근제 세우래라.
3: 어, 게데데나, 디 균에르시야. 더도 칼라사 돌을 쏘아, 지단 디 치도와 힘기리.
0: 레스, 터제나, 터제나.
3: 走，我给你找。再见啦。
0: 走。
3: 哈，跑不动了。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 스탄다. 디나기 줍지. 정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두 세감 주장지 포부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수 딜의 링지 포부다 아니 주수단은 수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낙부방부 야부지여래
1: 한리방디 오네

0: 서세야 저.
1: 자봐.
0: 가라서.
1: 자봐. 되다. 바바다 아메 란 산지고 유다. 신승에 랑게 칼은 예배 쉬고 바바다 아메 란 예미요. 야, 인다. 제도 간도 아. 아야 야. 되다. 야고 같이 믿어. 야, 야. 더 더 간이다.
0: 자봐. 바베 강부디다. 실로기 서시 무디게. 제마 창문 안 걸다. 랑클라 여보세. 첸보 차수너. 바베랄 나무세요. 좋아. 랑게가 주천사기 귀여진 고르바.
1: 야, 돈도 간도.
0: 칼디엠스시. 야, 칼라소시. 수술해, 아. 야, 마마소다.
1: 카카소, 아.

0: 암슬아 키랑게 균체어리사리 예익드리
1: 편뇌러 균체부체유자 지만에 녜체음하리
0: 녜고체무소 녜체음하리스 가스고를
1: 따디 지만에 부코 마리스 여리
0: 수바 제만에 부코야 요 말이 있으라
1: 다그리
0: 엄지라 예쇼 티죠 탑시시 따로나 탑시시 따로
1: 陆队，俺做一起去的，看到特许多出去呢，俺最乐动情嘛是。一年没让你最近这，俺最肯多钱皮。都别你，看俺女儿偷偷不你读过，三不加七次动，三张牌给自动三的开七十日。

0: 암질아. 네 속에 내 속에 근데도.
1: 아, 낭다미도. 님니즈니 에스겨 명안에 된지리.
0: 암질아. 나 대신에 엉치 여지. 그랑게 태가 쏜다. 나 도리 제도 봐. 가르소네 도리 제도 봐. 대사만 하죠.
1: 지만의 피지 산후 콘도카마시 증마사 만주 거도 제비

0: cha chou wa ran yue de mo xie mo so la yi ge gu nie mi du de bi bi
1: wo la liao mia de de lo bi nie mi du
2: o yo yo ta yo lo yu mo xi ka le nie bu qi a ani am la lo yu mo xi wo
3: am la wo yi lo yu bi
2: o zi lo yu be
1: am la am la
2: yo de da
3: de da
2: 请问苏俄子读个啊？南大民族，他在哪么啦？阿来，我元朝还要拿了这度的某某鱼，差不多是的。Listen。请问，这个南不过买不起是？ 어, 이내 수고 어스도 줘 봐. 제만에 부구디니러 승부 망치라. 땅아 로침부손자. 럭부치도 민도.
1: 암라. 니 하코스.
2: 아. 와 로유 분게. 진예마 레마 타고 가르치에 비이나. 한데 미규체야 딘지
1: 몰라 미규체 리스카 소제
2: 부이 딘지 시에 마시 랑게 싱고 마시 응고
1: 몰라 키라 마슌다
2: 나 구분네 나라니 준비님 너 내가 줘
1: 영아
2: 줘
3: 지, 다 상당 맞지. 아무라, 그냥 더 쉬게.
2: 미바 두미도. 완주 동창기 미규체부터 삼로코두. 나 뭐니 심십지두기 시대 오메 저서비.
3: 아세 암라 암라 가는 거예요. 미규체스 맞습니다. 둔스다시도 맞음 미규진 이르바. 진짜 맞습니다. 야 휴는 미루.
1: 元朝 암라 댄스 창마 맞아 주마수 단에서 딘데 차차디 교도 나야 요마시 그날 니가 다시 근데스 나네
3: 마타리치기 계산 못 믿어 카르타는 신이스 아 라 카르타는 신이스 카르타 주셔오리 타주하셔오리 초원 니라시오 타주시아 해요마시 니라 대회 참부다 지부셔오리 하고 중이 소화기부 계주되어오리 지만에 디고르마슈아 초원 라게 도다디 섬샤오마시 암라 Kiranghe jimane mikyu chee sa tindri masuwa. Dosna, jimane sujige di guwa xie chuo mingyo. Ya, khalaso. Chua, gaidu dunda. Na chi jisu.
2: Ngātā yā khatū, rāngkālā sō. Ngā mā tēnā yōngu tūgui.
3: Kālā sō, jētū sātō tūlā.

0: tam ne ke yo ma di zhu ri dong la bu ge de mian yo de be o ji di di de zhan zhan zhan ka qi guo sheng bu de a nga jie de qi ga jie ye ran luo du ge de ka da ye do ka da ye do le ge ge yo ma de wo ne yu gu yu zha
1: Amla, shido da dunzi nyes, ni se su na, imdu khala di na.
0: Le gu da yuan chao. Di zi shi doi da, rang le tuan da qi xie yu.
1: Lis. Tuan da khali yul.
0: Yuan chao. Doi da, qiu wen mian gan ne tuan jie dao jik qin bri. Tunda ji nga simna nya tu mi tu ran xie wo sam chu ran xie ba la ni ngo ne yi xie xin gu mi tu ma xie ba la ni di tuan ji ji
1: amla chang na gu zu kha yu ne te ga sun da su da
0: ta lu ra lo sum ju ru ba bu gu xi me ne yu gu ma xi ngo ne yi yu gu ma xi pu
1: Amla, ta di gor sun ju meme che bin bu, yang di gor sun ji.
0: Le xie ju da. Qiu wen le yuan qie jie, da bu gu ji tu ya yuan ma shi. Shi ba? Yi ne ran nang da me ba. Ran di ma tang ma ji, mo ran ge chi le de jie, yu bu qian ne kua yong bu jie.
1: Zi amla, ta yu bu qian sme sun da si xu bin bu. Shi tou da dun zi dong chang ge yu bu zi nian shi bu.
0: 自己的这个嘛是猪用药是吧顶俺这东仓个举把这个嘛是哦墩子没做入林日日哦石头入冬日一年第一根药是吧让俺干过秋冬粗弱不切土呀趴下冬年的趴索过七个日俺们了你看那虚实头主辈你们的那些你也这么大介绍你石头没自己说自己语
1: 가다 채우는 이 차보 예배 주고 내주 가르하니 문이게 탁주 시 토바 계시 다르게 내주디 나하유네 채우는게 탁주 다그랑 치지
0: 랑게 타마제 콘나 나다 주두 제베 아 랑게 동찬을 삼다 담베 랑 발라라 부구랑 레메바 랑디네 규부첸 그제치가 제마네 동찬을 미규 요마다
1: 제랑게 디데스 그리스탄 주 함라 계지 등제 시세뉴 매베 사진이고 미르네 미르바도 규체 시마지 체 시마달 암라 니키란시우 다디고르 마수아 고 저랑 디고르 숨다 나심두고 근데 디고르 숨노 알롱딩기다 당알레가 쇼레 바암라 제라시
0: 룸라 바이 nga ra le lung ma ng leng gi
2: o ya lob ju ya ko chi a
3: nga mo la shu go
2: o o thank you lab ju chob da lo shu a
3: yes am la nga le nga chu yin da xiao xia ti ti chuo di mi du to zhen ge mo tang gui ro de lu mi da chi bi kai yu ni gu chu ngam su jie di na a
2: yong a
3: de xian yin da le
2: o o o dong hua
3: 让了不如让全都请问咋几个，别给亲戚，没让了光大了，可是让给给些天差数。你也没让光大哎。哦。阿姆拉，但是看了那个月啦，零九完了不见面了，俺那就话可留着，你也给些唱个些皮，但我那拿不着呗，你也肯定是光大了个的。
2: 让给给些点做，没让什么破钥匙。
4: 암라가 소연 넘도 계산 오늘 대차스
0: 대차스 에 영아 니 보도 담지 제네 계란이 그 샘스 당가 주
4: 잔내로 좀 세셨습니다
0: 나 다가 이 나 링체원 링닝 지구 여마르베 한도 자 보지 권도 여죠 주
3: 林秋文了，咱不是给他了大舅？
4: 可就不就看谢玉，天天叫你不了。
3: 俺没心的谈个然意，还这个。沈医生，让三妹要个什么的？虽然不给酒，然不虽牛多啊，啊，咱的口袋有点矮嘛的。要见你啊，你妈一年独立钱去，一年谈点送年的，让俺全都当死嘛的。
4: 阿姆拉，三中啊，我的客人我们要回来。
2: 东华，俺让他们拿几个米食，让你可对人呢，碟子一个，皮盖子一个，让个洗个的，更多是当下米多个。
3: 阿姆拉，客人个年关才有一百啦。
2: 对，马是。你
3: 哼，俺我那也没吃这个。天子长毛没印度，林秋文了，搞不起来还热劲呢。哼，俺呢，毛他们打吃不吃这个？
2: 我还养成个，长个林秋文了，昆山的浙江也还是赢了。看来你娘多操弄全部打。
3: 他个的，俺毛吃不吃个？没有当他们打吃不吃个啦？见不见你吃不吃个？没有包了狗肉鸡蛋土豆，俺吃不吃个？没有油炸吃不吃个？阿姆拉，姚先生啊。今晚连林秋文个团大的去到哪么个？谢么多，俺跑不出主地去了，也去没得。
2: 我知道，今早的还是接不接？
0: 南个爸爸，也让拉他们送，俺做东厂的给个钱吧。他得送俺做东厂的没给别的钱吧。可这就不是，大哥这就不是。

0: Amla, nga sae je chale yue. Chewa tinje na je, na le je sun chi ma shbe.
1: Chou wen, tuen da di. Wune yi, ka ne tuen ge min du.
0: Amla, nga da yuen chao kaka chi yak tuen da di shba.
1: 장게 삼로 코중에 추원 녀상라 라타모수 낭오네 텁세 우투기 내려 마캔나 딘제 큰이 치시그 마시
0: 암라 마라보기야메 하콥네수 예잉음치마도 님은 딘제 시어 삼추 키랑게 님 타고 내가 비나 매자 다가 코데 터제 나 쇼히
1: 아지 포모 디데 마슈다 디데 시에는 기분 민두 예조 안 상게 와 삼시 치로 안주 동찬 부디레 메바 예 동찬 기부 체준 가바 용구시 주바 제마 아 윤차고 바바 동컨 드레스 띵구레 주바
0: 얘 삼시 토기 창무 삼시 토기
1: 낭우네 잔 가부유 잔 나와 뭐 중에 랑아준

0: 삼시 도우고 두게
1: 엄마 나 퇴직 와서 제 나서 나 삼을 야고 싶다 그기
0: 용아 아메라 퇴직 제오 라 삼을 야고 제도 고 삼을 야고 싶도 예 우주 겸이요 삼을 야고 싶도 장례 고대기다

0: 오르게 봐도 님베
1: 야, 녀석.
2: 유쇼. 녀체모.
1: 아, 띠띠스. 녀석.
2: 호베모 준. 마미 장나메서 주도게.
1: 좋아. 전달 제야유. 암라게라라 계속 숨 좋아.

0: 수무충 가게 수무충
1: 여라 시오 암라 수다다 나다 하시기 라치하고 쓰여주나 이제가 아쉬워라 니 바라 싸고야 요 말이 니 메시지 소아님도 기억하다
0: 네 하고수
1: 오늘 전화랑 돈을 제 뒤에
0: 네 돈을 제 뒤에 매
1: 아 가시기다
0: 암라가 쓰이는 야구 요 마시
1: 콩게 씨바 하루래 야, 니라.
0: 아지, 저거 되다. 저거 되다, 쟤. 아지, 아지, 저거 되다. 저거 되다, 쟤. 쏘라.

0: 누즈 보가쇼시 야 야 야 보가쇼시 야
1: 야
0: 야
2: 섭섭인다
0: 어
2: 아자저연차봉님도잠기부시뜨거가 조리 동라 야 아자가 겨 오늘 이부가 갑시스
0: 어 축제부수소와 야 야야지기다
2: 아 파야지 뭐 가봐 유니에게 미디에 수수 보고 요마시 팡야로 봐 뭐네 팡야라지
3: 자가시유
2: 니에시다 노스네 상대다 둘이 또 아주 아자하게 켜가 쌤 띵네 뭐 가봐 같이 믿어
3: 개중 용수여다 꼬마진 게 요마리
2: 你还是写死 아자 让该继续的 你也写当侄子呢 你得唱过年的亲密度可离有的俺不打见

0: 秋文, 远照给 갈색도
1: 가가 지금 애쓰기
0: 탈갈라 상게 탈갈비는 远朝 우두제 가가 마치랑 지키기지 딘제제 마제 아
1: 암라 니하 코스 다가 제쳐
0: 秋文,
1: 俺让了这个马萨斯给你，等着写对，俺心急不美多。阿姆拉，大妈送的，你三七土给，对俺这来是。婆婆，让独托苏。
0: 이내 안에 탑시 큐님도
1: 암라 레스 교체

0: 아자 로라 아자 로라 아자 로라
1: 카이츠이 랑르 두고
0: 아 나이 어 니야키라쇼 어 니야키라쇼
1: 아지 먹어 먹어 먹어
0: 아지 먹어라
1: 세도스레메 니야켜 봐
0: 아자 로라 키랑 끄드 쇼야치 링초원다 드로리 동라 쳇데요 드베
1: 니야하 호모주 군일치가주
0: 니야하고 니야하고 통중아 칼라링아 윤드 군이 개제 시험인도
1: 군인 된다 된 저신 되윤나 수수 개지 저가 유 나 체 마 되다
0: 마레 마레 아자 로라 알레 마 테다 나 기랑 너 직 지야 유 어 디어 카사다 녜스 너 어 계시 군인 니 원에 마 휴브 시체비나 어 키나즈 어 나 광고 시네 유고 저변 라 나 조린 동랑 남 체도 시 자 유
1: 장게 윤차로 통 체비야 주 이네 탄도 카가 지 규리 던지 세제 나 차브리 편도 가르여래 편도 요마리 얘 두인다 어
0: 디 어제 나 차브지베 나 차매 봐 조진 동라 키랑 치도 숙교 탁주이 숙교 숙교 고급료도 켜도 식매

0: 장 더도 녜매베.
1: 저거. 말하다 기지하고 지웠음 비. 진짜 제가 여기 가긴 봐. 여기 가긴 봐.
0: 远程 当 아버지야 요마시 예상 가부티는 가봐 용지
1: 니라 시어 치워 티샹아 서버디는 이부 민두 성비 자기가 티대치게 연습해 나 보고 고야비도 순세게 지봐 자네는 부모는 우유네 배도 하려지 저거 예시바 유아 야 아블라라 야호지 쉬죠 이라 쇼디 로하시도 스멀었다 우와 이라 쇼디죠 여도 예예 이게 차지 이날 배부 쪼고 쇼디 좀 쳐
0: 진짜 맞다 하나씩 야노다치
1: 这需求让你的热情有关系
2: 足够的了 구유님은 어디서 쇼래 개미도에
0: 진짜 빨라
2: 구유님은 쇼지
0: 칼은 윤씨
2: 누구도야 아 정말 어디 덮으시자 대부자 여러분
0: 칼은 윤씨 칼은
3: 完了，完了，咱们俩这么丢命都。
2: 墩子给土豆咬这块肉，行不得。

0: 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 가능한가? 冯远峰, 매주 살라가베 치주 수수당고. 네 가제.
1: 개화. 비진의 피해배 개화. 북기야메 지인예리.
0: 암라, 캐나티 그늘하죠. 미 가시니래.
1: 그랬어요래. 더 뒤치행이다.
0: 여보는 저 아이유. 캐나게야. 미신다 셔르 센베
1: 녀라 셔프 랑아 이치 마체네 지그리 이네 삐진 켜와리 이지 쳐르다 어 녀게 지치차 탄도 콘은 나즈디니 바디데도아 어 머신네 콘데 님니레 슈마리사 디네 신다 테니르샤 푸 나랑스 고급 디션 용마리 고
0: 마샤암라 다 지스면 매봐 처음부터 저지 님 하시시는 로인 불고
1: 디고르시에 당아 겨브르시기기 당게야 용데 던즈 나샤르바 아니 베티 톰스 신겹제 녀마랑규 란드르브리 오네첸 모란데데 나스다가 조후셔바 아츠다 딘제
0: 엄마 야멘 뚝스나 저번님 하시시네 로윤 그룹아 대디소 조리
1: 융마시 어 장게 텀지치라 소스규 녀엘 엄제 녀즈디 세브치 셰가규 연창 탄다 아메키니 카가치 우주 겸이오 녀즈와러 모랑게 나즈 쥐러 첸승비 나즈 디쥐는 디 두그 케멘바
0: 미도小娟子对的那只几部地里的哦那只姐姐不过给么送给给让你打嘴嘛钱开始给让你个不过的给送俺让你拿个地给错过住不是吧嗯用啊嗯啦妈的出门落下去啊我做姐妹用给让个送去啊你也下雨用啊钱俺没吃啊主意俺吃进去那只姐姐引起不过给回去
1: 제가 내가 주인. 야야, 양 내가 주인. 나도 다가 주인 멤버.
0: 미스 제가 주인.
1: 제 어, 다가 주인.
0: 두 남라.
1: 어. 어떻게 빌라? 안 남자 실랑죠.

0: 绿沙墩地更秀吧，波拉莫拉的草乌鸦，草乌鸦你嘎达去，啊，草乌鸦乌一多，绿沙墩地更秀吧，波拉莫拉的草乌鸦，草乌鸦你嘎达去。
1: 키라니게 따지 마치 약하지 키라니게 부구기에 쉬워 나란주 난기 디기그 처와 과주 부르바
2: 나도 챔버스 매네 쬐 도우 말이라 우코야기 로하요 말이

0: 공기라 라게 맞이야 껴서 같이 디대전은 연결이 없다 보고주 주소 디대 큐로 맞춰
1: 啥时候去那啥什么？
0: 让给阿比亚接种，我啥是唐人电影？
2: 我去！
1: 东干部长，东干部长是谁？
3: 啊！
1: 哈
0: 哈！哦，太对了，东干部长是哎呀的。啊！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규제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띵여태 진강기 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진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겸유 계급이 진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겸유 변종 사비에 탄성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교육이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육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

0: small hinge kungkam sa
1: kungkam sa
0: lenge ne ting di zhuyan san ju nyam zha ki le zhen se ba ra ge su shu yi
1: ting di san ju ki nang tuan zou ni
0: ji ge shu ji xi jin ping ki se xin le song ge ye bu qie ne se xin kheng zhong du song wa ta se xin duo gun dong wei cheng ge cha ju la dong de dan ne ce ji tuo wei xin ge zu jun qie ju ru ma zuo ta tuo dan song jiong qie ju qie ru dong ge xie song ye 딜루순 선에카의 서신기 특이 템포순에 도담 체드브진 파라타 주리 넘버 사르드 체디 계급기 주리 된자기 멍시 된조 체베 고타
1: 양탁베 시드 레치 다와 된조 타 라다 치베 무지 선교나 키린 河北 邢台 타 湖北 武汉기 녜뎨 주리 치교 텀진 치츠 된교
0: 촐라 바웨 浙江 토 다와타 선에카기 카데 호다 자바타 단위 레지베 망조기 최소 된자 송외고
1: 디르로디토랑게기
0: 직접 수지 시진 빙키 서신 대비 시즈 댄송 체내 성신 타 서신 대표로 도르균 동우베 침괴 자주를 동대 내내 당디 세시 토우베 신가 주준 지주 지로 동안 타 도담 지주 지로 당내 서신기 정보로 개련 타 뷰제 콘도로 동주 개련 체크 딜루춘 서구카기 서신의 송접 지배를 물로 튕겨 내내 체내 모투티 다경 체답 좀 바라타 주경 체답 살도 체디 서신 참말로 리용우베 숑사를 큐르바 체크베 내수나무시 Dilu, rangye ki yendoro, namdu ki shugen tibze ti, lo kongmo le ngunse tibbe mawa yuebe mengsi to, lo le chungwa ma se, ting tangboro gyama tongjuru somdong le geyu. Tobar gawwe lo le ki gyamjo ni, sagwe ka ki sashin dibwe chayyuro songyob ta, byuze le su dama shik ta. Jingne, sadong gyarjo chayyuro gunde ta, ninne, gunga kome ki sashin sarbe che ne, dibwe ki chubzu le ri che to, yendro dibwe ki shigyuan chiru dama le chungwa chi hin. 서신 디블레라 송접 지규니 직접 수지 시진핑 키 내리 나오베 튼제시인 당기 소진 초기바 초춘 더시 아 시십 레만나네 주리 기네 추타 사변 기네 추르 시바타 로레 칸데 추미 근데 낭신 직접 수지 시진핑 키 신난도 펩디 공부 팅습 시유 지능에 도는 조숨류 더와 중니 바라 중앙기 총습 레드기 총류 토 직접 수지 시진핑 키 신과 서신 타 카체 초자 신과 데뷔 타 카체 미초 시세르 나유 kisi sishin debut ha ka chay ci ngan zui chodin ti meba cha yu. Loma ring, jikib shuji, sishin debi shizara tamburu mingne ga gui ta chen gui zubdun lima nangdi nga jesu. Chugan chimu juji ta chimge ki chugan zubba sishin gang la kong zhung tu kambu gyakba sishin debutu gangu suwa jegi netun takju cheba ta. Juri tunge mhidu ba suwa gi netun takju che gobe langji du na yu. 서신 대표로 송겹 제배 머디 송한탄 첩지 직접 수지 시진핑 키 서신 대비 뷰제 야도 동교로 라제 티웨 토와 된유라 스네카우토 득신난급 신난토 레마 펩네 세시 토웨 서신 주교 체교로 스십타 서신 대인지 서교 야베 신가라 리주 체디 계급 기주리 된자 계련 체배 튕게 큐 주교 체토 서신 타 추베 주교 체교로 흉년 타 서교 나보로 송겹 제배 레시 라더라 체네 리예네 파즈 유세 사제 규주 치 괴베 내수나 유 중국 신내 로브진 서신 체리타라 젤루링키 개겐 치모와 주도 링키 서신 디블레키 된자 메체 주리 된자 세로와 주체인 당기 초전 접기바 초춘 루튠 시진핑 기 수신 나오베 등 중앙키 서신 디블레라 송접 체교로 교도 조베 튜법 사바라 등진 양다 체네 Tonnian bei sishin la songjib chibi sardui rinxin ki leidun la gundi dongwa ta, changboro ta, bucei, genkam ji nian sum yuk jikjian ki songjib chibi nabashi chuba chigo ba ta, lamlu chargui ta juigyong tuza, leishi tuyngyu, dandum chimgyur ji ki siju rib ta rinba ne, rang giegab ki gietun ta canbi sishin dibli la songjib chibi nabashi chuba chedi, giegab chimi juri denja gilin chigo si nesu na yu chi sumshi. 당기 초전 접기바 초춘 랑게기 서신 디브레라 송접 제비 동시까지 나르웨 된도 송와타 침노 타 시주 균류 투구창도 송유 서신 다경 제림타 서신 도담 제림라더라 수이 수주 겸네 서주 나보로 송접 제비 제림 된베 서신 디브로 송접 제비 믹세 제보 펑림신 돈년도 당와타 서주 쇼로와타 서신 시기체로 동외 규림용라 단돔 내부 체토 돈염 렘노기 멍시 된도 당와마세 신제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다 저의 한국디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 지제 지배, 지심 지구 비규인, 미글 딱제 체제, 明年기 내퇴외내 신투라 큰중기무 조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SI KIRAN MIG RIBZI CHIBATAN MI SEBA METONGWA MIG JUTUNBA MIG GAMBA SOGI NETUN YUZI BIJIN BI MINTANG TIEWEI RENGXINGKI MINGNEN ZHONGLU SURI MENZE SIMCHU KANGLA PIPTAN NGOYOLA KABARTAN CONGKANG NANG LIPGENGI GONZHU NGEBZU RIMING DAKJETAN RIMING NYAMLIN NANGXOBE GUNYIN PIPAR GASUSHU SANI HASA CHONGGI LINGGOR SHARLAM PAGO CONGZHONGGI NINZHAM LUZHI KABAR LIEGOGI GUJI CHUJI NGANGA NGANI CHU JIG DUNSUM YEGU GUGU DUNGANI CHU
3: 新的女岗品种野狼女岗进女兵发展，国统就是野东来的。品种的样多，表姐托位，表姐也不缺。中国新的女岗品种野狼女岗。下面金边那空地不灭不塌，那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那过一会儿，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下面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撇塌。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右边，下面拿出就是西。最新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那我拉普通没变糖呢，小熊刚也没吧，也难上头。运动也没热汤，天外人心气也没热了，偏不热，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补起了，给连鱼，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
4: 古初松三年，拉斯娘陈郎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地儿年冬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哎呀，这阿吉啥？这得来多少多住个？这阿弟是几把开要买嘞？让婆罗亲戚的买嘞？喊你放的白就是当吧，爹哪个就是做呢？
5: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多啦。
4: 站哪不？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芳排球打的这个话嘞。多些干么就长些瀑布打，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去瀑布打，俺呢就些打呢，说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多些也做苦些了。你让了排球打呀的，韩立芳给团赛啥不的日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去打，南部了呀，那不帮不。
6: 也不需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哪人了。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坑冷缩，民主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6: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玉芳八不张西康了撇到，俺也从高了撇子，日本没把吹得当，撇去能错。 박제륜중당랑시툰바박보세게케바소기박베리기네들라유방박보장시칸네
8: 预防八股张西卡给这单即兴结果被拒引，八块里给那段卡拉从卡图片内直接两名男子玩孤单国术鼓励玫瑰。哈塞三年哈斯中级，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案积极给。哈塞三年哈斯中级，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逐级送案积极给。

0: 그때 체크해. 마셔 보고 락싱이베. 보고숍 락싱이베야.
1: 텔라이. 지구촌 마사.
0: 도치지 폐도 흐르베.
1: 야메드레시 텔라이. 라닝네 사이시도. 마 참이니다.
0: 용화. 다들 마셔 보고숍에 마세. 제마 보고 말했으기 락싱이베.
1: 그래.
0: 다들 마 음지다는 용비. 용화. 라게 수채세샤. 인지 중지를 교다 쓰고 해 여러분. 로예 탄로 초당신이 만샤 주고 매봐 아 최고 여러분 더후 여러분 자삼로 갈등 후유
1: 대라 대중 아래 남자씨 고베트 톰샤
0: 아치
1: 아래는 이 다들 유비시라 이기 대라

0: 더 비용치. 야. 조금 더 두게. 칼라소가 친구.
1: 엄마, 네 친구.
2: 엄마, 네 친구.
0: 장 부모님도 드시. 수치 요모고.
3: 네 스킵다.
1: 마샹.
3: 최고 요비.
1: 마샹라. 마마샹 다치라 요비.
4: 天来, 대기기로 로요비.
1: 아지, 가르시에 거제. 미스 산다 마군 차버다. 탄도 대기 대기스.
4: 마군 신부 가수샤니. 네 다른 알아 그러다. 르바야.
2: 제제제. 야, 됐다 됐다.
1: 마샤
2: 마샤, 야 마대다.
1: 마대, 마대.
2: 도시야, 마대시.
1: 아재 잠도 없어. 뻥아, 야, 손을 리키. 야,

0: 龙井长期从刚人把国一切别结果今天准备切顿人十件安倍就赢了这个人从刚都配置不利于强大比较他也给多别级比较赢这个退去今天准备切顿人呢今天准备切书记派人三呢他是创业林国农郎总业卢刚给农国卡住他是龙井长期罗杰派住从刚制度卡巴了连国给国际处处记住处处记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지 파주 교인 총강도 배바라 거수쇼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네 주거 체험시인 섬디 둘라 지골기 눈부 댄유베 상우 댄버 진네 지달 곽톱라 뷰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탄 티듀 곽톱에 눈부 댄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공니 찬이라 고르게기 곱추 고르게이마탄 다다 찬이라 고릉압기 곱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봐주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쇼쇼 로게 봐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미네 쇠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큐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en tobe ma che, ngodong yang garbo si nguen to. Chil chudu, oge pachu nigo chi kui dangba nang tang.
2: Bagba sizhu langba tang, serke keba soki bagbe rigi netu yuze, yufang bagbu zangsi kang la pep tang. Nge chonga la pepzi ribu meba chuta tang pechu nang cho. Bagze lunj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rke keba soki bagbe rigi netu la, yufang bagbu zangsi kang ne ribu meba chuta tang pechu nang cho. Yufang bagbu zangsi kang gi nguen tu ki jikje tang,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네트워크라 다큐치 유방 바구장스카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바그베리기 네트유치 니소가라 피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칠레기 라제타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3: 유방 바구장스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그베리기 네트워크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낭치 고르구단 고수 꾸레미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4: 야미 김비 너 공대부 미부다 너 공가봐 너 취약스

0: Kelang kung kamsar.
1: Kung kamsar.
0: Let's say, in kelang kelang sayam karshi wina.
1: Ngem in kyeb siyel.
0: Kyeb rwa. Let's say, ta kelang tanda zu turu pege chinje, nima nang si che pe se, kya se jugo membe chen, chiling ki sami ne zhan, de chokto saya zwa la tanda pe kora ya. In kelang lakwa zu kelang kelang ke, da zu nan be tanda de nebe le ke sakan di yinba cha sha ne le, mi mang che ke nye be chaya shiru dwa la.
1: Ola ola, rila rila.
0: In kelang kelang tangbo tangbo de zu du de, sam zu ra dan de kende yinan.
1: Kani ji, si shung ki, yab jo da tewa ne ya, chik ma jing de ke, sha ta ta si de le, ane sakan di ya, lik tuk, yabu chung su la.
0: Let's say, na tando, tangi kelang ni, tanda na lor, zu du mang che di shi, zang chi ngang min de zu dwa la.
1: Rila rila rila.
0: Da, di si gru wa la, dan zu, chi ge ge bi yin, zhuan ye ren yuan rang si gru wa la.
1: Rila.
0: Le le se ke la, ta xe na ke la ke na zu sanga na lo lia ta tanda zu gong zhu ge nye bu qia mang shu ge di se di kui na
1: ko rong do di nga zu de gong zhu mang bu qi nye bu nang duwa la rong do di ta qi mang qia la qi ta nye bu qi bu nang ge re la di xio la ya nga zu ni ba li ki xie la xie mbe di nga zhe min na zu di nga yue la
0: rong do di ke la nye tingi ke la ken zu di qi de be ni di im zhai ke la dwe qia xie rong do qie
1: 원래 자세롱도 제 아니 착샤요래 박샤요래 아니 다다데 옵제랑 지거래
0: 옵제랑데
1: 수지미 겨지 아니 다다데 슈데가서 디지거래 나서 다 건드는게 저와는 신체 장랑서 300 내나 300에 지양 발리다서 지부게 양 내나 300 저제 디가데 마실로 제세 저래
0: 내나 디바이가라 탄도 지게 개변의 해칭커
1: 해칭가 어릴 어릴
0: 근데 개라켄 디르벨 서비스인 것이다
1: 대가서 죽을 왔다 서비스 제조 사실
0: 알아 창신 결합 제품 선대 임장
1: 그래라 그래라
0: 개라켄 사간 죽을 연구
1: 그래라 그래라
0: 알았어 개라켄한 게 수도 안주 정도 돼 지게 개변은 가르시 오이나
1: 그 지게 개변은 카리 套餐스 그래라
0: 套餐 그래라
1: 어 카리 套餐 차장 유교도 되지
0: 아 그래서 디나 로기 제들에 게라게 된게 숨는 시체 다 미판 슈르발
1: 제
0: 제들에 팔리지 아유 잡벨
1: 제레 팔리지 요레
0: 팔리 근데 이나 게라 팔리 까브디 바이빙 라이나 팔리 짜샹 건데 디나
1: 디 제나 데 디치에 데 제브 제에 데 팔리 까브디 라제라 아 바이빙 저발 바이빙 제고레라 야 팔리 디 짜샹 조 저레 짜샹 조 디야 그래서 당신 매대 양 파티 제레 아 잘 주의해라 안고 님도 잡으시다 요 말이라
0: 레세 好了 이게 라이크랑게 송양주 차잔디나 타오산디나 로라 다 타오산 슈그르 바지게 게임 가리 타오산 디나 로 카카라 유나게라
1: 白萝卜切的 是吧 卤糕的 红萝卜切的 酸奶的
0: 对了
1: 那可能 辣椒酱料的
0: 那你是不是给他 你也听给你的对象 给他现在的 白沙差不多
1: 好了 三角毛毛
0: 那是 你给他拿肉了卡肉的
1: 他能肉了 我就说过的 你这么舍不得的 这些

편중 롭친 수리 루블린 등위기 어윤 조마치링키 로타 샴규 치고 니네 숨팔 직조 전에 안주 칠레 초고탄 기록 당유 서법 도구 동학디 시림 망조러 디당기 로결 치고 비교유 로결 치유 넉주탄 시지

0: 바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매바 최다다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다 능수 된바. 바부 세게 개바 속이 바베지기 내들라. 유방 바부 장식하네. 리뷰 매바 최다다 배주 낭초. 유방 바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지기 내들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바베지기 내들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스쇼 유방 바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린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리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근수 세아기 민치디 컨제지로 구나 길라기 디시치근러나
2: 네세 다 근수 세야디 나 만조 부글로 추르레디 참바 아주 소사바 제디네로 중니 족숨나 레디
1: 르부디나 셈바키 셈바키나 르부디 탄데키나 베시시베디 회랑 교정 최딘디당 우윤행강탕 변종 농청인지 레고니 냠도 녀르에 디당 십시 치디리첸 디당 변종 십디힌 나조경와 양종힌 남링게 디가 피발 거스쇼 지급 소지 시진핑키 망용기 디다미나 쿄용기 주디 용미시시탕 仁义 디다니 소소 仁义了呀 라류유 제송문의신 창면 仁义 디당탕 부류 디당리야 토나 망점나제 디당탕 디기딘베 부류식중규 배준체급에 부규쇼힌 디리는 안츠 표현한 그 정민지 강키 봄쉬면바 겐츠리 디기라디디 슈제 무퇴제 쇠디송고라 젠디쇼힌
3: Sitting the Gilang, heard and your Jominzi car, Kabu de Kaki, Bomshim and Batan, the Kaka Jordan Yinsi, Chilunya Don Chulo, Xian Jim Jilopchen, Kabu Suri Chilene, Lopin Chuata, Chilunya Don Shuzilo, Fudan Lopchen, Kabu Lunine, Jabjambe, Lunella, Kongle, heard and your Kabu Suri Lopsoki, Totu Shambata, Jonghua Kabu Suri Lopso, Sogan Chile Ulienta, Kabu Ziti Chile Ulien, Kuju Kabu Chile Ulien Jagi, Uyun Yinsi, Tonda Parsumdu, Purgi Kabu Suri Chasha Pedia Donji, Renig Dubshu.
4: 来接受培训员。基本年度二十三年了，次年的第一来了，三十天别来给重点的，来给了点的，给用人别，可不是给训练培训给，明码明白上班参与作业。基本年度二十三岁了，次年的第一来给，包括重点出面送，全部重点都，卡点若干给家里能人，家里他的开都三年，总用给四百多学给，相中缺点面干度，可不得个安谈不贴做呢，三年的给忙做了，听着见给，可不免去学习，差点准备些。
1: 记录年度二十三岁了，次年的第一来给，天堂部了，票给全面拆除呢。香港六间科部录不进度，参照片呢，给监管队面就六间六中堂，两秒别的车队，票给科部所里拆下了，给接通的进来，三年一给所里两来了，滚地当我是。当他们给了俺这里在南皮吧，可是收银。
2: 作用我上，另一个工看不上。
1: 但是说啥不接的呢？罗中医教授那接茬呢？俺简单前的名字就拍出来，说的这几日下。但第一步入了说现在接下接没多了。但据说接下面呢，俺做简单前的所有客栈的那些，那说你学习艰难，什么就说你自己要的了。那第一步入的是的，点击没客栈的点击没开始的时候呢，说西的俺做暂时那里固定说给不就要的。但俺做大概给我们支持是的，忙这个听个有给他支持的，给俺个推荐的可多人是呢，说西的俺做暂时那里固定说给不就要的。那俺做大概给我们支持是的，忙这个听个有给他支持的，给俺个推荐的可多人是呢，说西的俺做暂时那里固定说给不就要的。那俺做大概给我们支持是的，忙这个听个有给他支持的，给俺个推荐的可多人是呢，说西的俺做暂时那里固定说给不就要的。那俺做大概给我们支持是的，忙这个听个有给他支持的，给俺个推荐的可多人是

0: 他今年送就说你才算月不等这，我等这日下。
1: 那是干啦？但前那个啦，军事上的，当然做没几个没事拿了呀，别的别就当呀，说的这是吧？但前那个啦，对呀，军事呀，对军打劫日子，肯定吃过呢，要有呢。
0: 但打劫干那些兵，那他做所有打劫做政治上的这种
1: 啊。
0: 俺做农民，所以朝外那老领导土不得，所以前土不得做开始生，但说主要的是吧？但说主要的俺做民忙起了，但公司的要的说主要，但一年忙起说主要嘞，学个主要么多，也民忙我起了光，但说主要的公司没有，也没那开始也给了钱钱，参赞助参赞么助这几个是吧？但一年两做，起来个那些位呢？要需求那说你们起了用水嘞，听不你主要，那听不你那呢？他把东安做，那我主要的开心起来就行了。他的意思呢？安做你们忘了写了去叫个谁的个弱度大，就做刚刚安做随心的嘴的是吧？他其实广大生个那么说的没注意没呢？哎，看起来是那安做买年产的，靠股票买不起。给这些嘛，是吧？还雇员买啥？俺那开那个起码的，俺做科学的，一定是用着是吧？科学的说了，考虑下来是呢，但说了涨税的，个送给钱个，你不定这些多啊？科学的用着绝对上吧？哎呀，俺做说的瑞亚的，人家都什么送的，切入住的。虽然广大钱了，说主要的还讲开心不是些？
1: 那是。
0: 俺那第几届的呢？但说主打俺那些位呢？但开机俺做没忙过几个，得对不起这说忙。且吃了就能够动啊！你吃了狗肉，我煮了，他把都素煮药，我买不起，顿顿吃了就难为呢。狗肉我吃能按住，所以这进不开的。哎，你说啥着呀？的哎，你啥时候成熟给我呀？得了他个的呢嘛？顶肉吃呢？所以往在那人个前面那台湾那素素全部得打人个药的。他的呢，俺的听过说啊，他素煮的素面干了几，就是吃个的，他就那那个。但素煮吃下边呢，俺那做没忙过几个，但他那出门干素煮这么着药的，俺就得对不起这素煮的钱有那说涨头没着个，三不六顿这可能过是吧？他顿这嘛是，肯定是那素煮开始。我全部晓得这女的呢，啊你说拿了补补个账数都做，啊你账么太多么多？现在俺做苏州市呢，就是嘛，人家么子苏州过的底子穷子钱，人家苏州补的么说呢，底子多么多差子点这，差不晓得这钱，那伢苏宁的都做嘛说，那钱人个多啊？啊苏州吃下面，那俺做郑州吃这苏州吃不点这，黄吃不点这，谁能有么多？第一是苏州吃下面，你人家么子补个大子谁能那伢个多？但一年说没了些些，但说没从这个来那个专门这药的，开始偏女专门这说嘎不起的，说扎头的，说你了听个的，专门这药是吧？但都做鸡蛋钱呢，偏女全部是不等这，但药嘛，但这药嘛的是那正嘛的嘞，但鸡蛋钱呢，偏女是不等这药嘛的。
1: 找不着没着。
0: 我那找不着这收了，但学长第一讲了，哎，说没谁对什么，俺做说没鸡蛋谁能的这个。哎，是不等这矿钱不打偏女嘛？我等这水果呀，看明多。
1: 那是干啦咯咯？但俺做推广个管理啊，偏么多呢？看那个收银的嘞，边的大个的送个是吧？就像干啦，他说的呀，哪只东对怎么？养那那么新边的要活嘞，肯定钱的要活呐。
0: 但听这是啥？但你妈应把吃香了。但俺做制作皮鞋的，要么那六十出这个金呗。俺做说了女工穷那着，说男的赢拿不赢那着。鸡蛋钱那忙钱没俺那皮鞋过呀么多，现在给他皮要嘛是吧？但第三人呢？但看来制作皮鞋穷要的，六十出这你妈当忙着差了钱要的。俺呢俺做起来个节约是吧？听这云对什么？俺做开始说拿不当说。女工开始穷不赢呢，你当过俺做说点面具钱是那我多么多，你当过来不得啊？俺过个人是你说能够么多？开始人生，但俺做家个给么那原装是吧？俺做说来，但说说当过的伢土味那也学一下。但什么多开始说过不得点这钱味呢？说这味我开始，但吃吃药说这不来药的，点这干那把吃下呢？说说说能行的，得不当点这从哪点不点这？考过考过这些了，
1: 那是了咯。但其他谈到宿舍过送难送啊，但像退休俺就作业难了呀，没开几个宿舍个对怎吧？空可这个托运那里也好的送过多，你讲了其他个工资里去考虑呢？
0: 但空卡住钱有呢，也有的，但现在别的人都是送养民多了，肯定是。但像俺就宿舍开那个拆迁的，所以拆迁的呢，如果个拆迁的这肯定得了。 다고도라 다티 조딩아즈 켄낭기 수수 소다 예윤 하베 소다 야메나 디워기 루고 자기나 근지델 삼던 규르샬
1: 레세케라
2: 만주 미망고 삼르나로 로겐 소피제 켄나 소메베다 야메나 수즈 거규 임메딘제지 땡기 삼르딘데 스타는 거르바 다 있는 거율 딘제 마르샬 어 게디 계란게 넘겨내 소라 딱지다 숨겨 야고 난 토비는 안간서 건로 토버 차내야 개낭소 차창고다 체지고 딘데 용시그릴 아니 점리 어 트레이딩 저쪽에 니마 체시딘데 되나샤 어 게주 니슈세티 디카르레스 운 어 로케주레네 안간서 야 소 니슈 대토야기 딘데지 자드나샤 당 좀메쇼나레 어 고노 침보레교 케나 소야고 대교지다 양 소야고 메교지나 양 지제간레 개발시라 요리스 어 고샤 요리라
1: 대체나 어 면주 집에 그림나 네버 소소야 이습 최고야 같이카레나
0: 어 다음 면주 집에 그림나 당 아주 수면 면주를 캐주든 대주어리 지단 전에 수면 면주 있는 아주 면간나라 팅무니네 숨 지단 팅무지나 차야 뉴뉴리 주장 아주 디간라다 어 디네 믹스에 캐주 가로어스나 소디 면주 지동 아주 팅무 당구 면주디 망체는 수자 면주리 세상 아주 민망고 지 네모 망고 지게 어 면간나라다 당구 망체 폐하기 금제라디 단나 수단제 비교르바 다 이내레 아주 면주 당구 제자는的數的加餐呢,那你們忙我幾個目標批個多啊,就了呀的呀的牛有聽你不應機民機用過的,但是了我的呢,沒忙我幾個,但得這個困難數的加餐,得這個多難的這個問了,那你平能不多,這前面的卡是呢呀,第幾個沒卡幾樣開那了,如果想呢,偏到沒被那個有了。 안디 규룽고 샤는 규민도라 아니 니네 차샤비는 키세 면주 카진 안도 템무 당고체 야 템무 니버 다 손번 나가마 페비느야 안조 디 카레 디나로 니 면주도 무슨에 제무서 두 년가 배랑 자요 말바 아디 네로 기베기 년가 디 까지 가요릴 네로 기비나 야멘가 나 고네 페두 삼바 아 면주디 두응 면주디 배 동로리야 고네 제 당고네 지교게 워체도 메린다 컨지텔 삼르다남비 내야 퇴바지 기시 카나로로 소카지 소딕즈 류데교 임비나 아 좀엔가나 페제 템무치나 템부시게브산 조리 아데 두스체나 메링가 운데진 메리시라 타고 말다 디네 기시 소 류교디 류바 켐바 차샤네 나와 마샤브제 두스샤남비나 아고 류교디 띵징징 친나 안주 쇠기데 왕자 요리 쇠 왕자 당주 개개김는 신징스르바 디나 레빈다 키시닝게디 마워 레빈나 안 수왕즈 데닝게 제빈나 아니 지네체는 너수디 슈크첸보 아니네체는 면주가네 체셈네 등기 슈빈당시 면주 템문니 숨지 면가나 배워치도 좀바 면주 뇽즈 차보 제베간라 디간라 메링가 차샤네 메리마 동자나 레주오리 아니 메린 토보간라 두도 안주 갸게겜나 근관질에서 면주 디체 디체 차비나 디가야 솔로 슈크지요 오치리 야디 콘제 디 메린 동자나 레데오르 오두스체 티네마 툰도 갸미나 카지 소 강가 간주 카이나 톰베 소디 강가 루제마 자나로 루바 차샤나 아양자라 면주체 디네 디강 소 투이게 슈비오치도 아 메린 톱시라레 주오리 아 타마야 소 고비나 소 고바 차샤네 다 간주 탄데 소접 가바 차샤네 소접 제미나 조도 요리데레 아 소접 야가라 주 소바 차샤네 아 무치나 레 주오르바 오두스체마 소 강강젠 소 망고지 두스트라 주데 메린 토브차 주거리 슈잔데 양아 키나조 친구슈알 인지민지 소라 네주 카리유네 네시 카리유네 가주 충도네 기스맹가 나페 토제 면주디 남비네 아니 지네 소소 동에 매와 니네 다 메린가네 차샤네 메리 묘우딘제 용그릴
1: 어때서 로어 길라타체나 타체나 쇠디 송텔레 근데 샤이나 드링게라 코나리아 태가 근데 나오잖아
3: 암질라 감사하네 Ani nga tu ta shela chu sa tu tan liya, ani ya dazi di ta ya jingi sungi duksu ngo ya ta tanda, ani di ngo sa tu tan liya ya nu zira di kanda da ji yu na za kanda shua yin la.
0: Nasi, ta nga tu namgyu choy na ya chen sa di ta peju tan ya ko kumshi ra di mi mang che li yor ba su na la shela chu tu tan ba ka ji su sing da ba zu bi na ya chen ge ngo nang gar ba ta ya chen di ne gyu rung go pe ju da yang se yang se pe ju da ya ding so le yan ne zi mang go chu su ge le ka ri ins na ji ne che bi na ko di ka re ya chen di ngu ne chen na da pa bu ra ji ri so ri de le su ga ne chen ko bom bu bom bu kon do na chu wo re ka ri ins da ma zu se ri mang go chi ga zu su sing de zu du su ni ge du su ma de yun du chen bu de dun tu wo re i ne so da su de ju yo ba di sing de ga zu 디 카레 디 야첸디 마 뚠투야요 마리 고 데데 주교디게 아니 계시 야첸디 양스양스 엔제 주제 뚠남비나 마장고네 소데 버루 여장 저 실라디게 디 싱르 주워와 돈도 순이 순이스게디 야첸디 오교 이게비나 어 고양 수 버루디 치르 다야 그냥 같은 데요 진에 디리샤 이네 차샤비는다 아 조소다 수 버루를 ke mixe gitin de jori suni susu me so chang zu nam gyoshe wona sina da sigri suni susu me so ti ngan zu so da su boru ka ya so ji ba ta ke se ngan

0: 가수쇼.
1: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약속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르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 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고모 치미 심부디 가리 치미래
4: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ན པ ཅི ཐི པ ནན པ
3: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 དེ ཝེ སེ གི མ རེ
4: ཝེ སེ མ རང རེ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པ དེ ནང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ན པ ཤིན མ ཅི དང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ང ཡིན པ མ ཅི དྲི མ རང ལ ཡོད པ དྲི ཤིན པ ཅི དོ
3: ཝེ སེ གི མ དེ long ni shu la dong qin bei le ba ning ba qin wei mei ri ne xu xia la de shui bei ma di wu ne yang wa
4: xie xie ji bei tuan zhe yin zha tuan zhe shuo zhe ge cha ge yin ne zha tuan zhe ge tuo da mi ne zha qin bei da min zha wei nian bu xue de
5: wei xie ma xie xie ji bei tang zang ji ma
0: lu gu de ge wo yan heng gang zhang ji wei xie ma de zong kang po ge chong ye chun si ga guo da ang ge ba wei xie ma de zong kang
1: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약속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2: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르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 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6: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7: 야자기사
8: 자들레 돌도 주게
7: 자가티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9: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수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지 링기
8: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
10: 니랑 배주단야디

대양 미츠롱으로 캬롬니 창아르 신두 체사탕 서버토세 미밍롱도 그두 차이튜 겨우칠당외 립카베 윤진 체메 이나야 스튜언토 팅럽기 캬롬딘드 시키 키에긴 진베 파자들 윤도 동시티 대양 스튜언가외 따고 캬롬테니 추주종탕 파다제리 숨줄레 메진 대종규 공기 종종탕 타니 쉐탕 니자르 체라 쉐기 캬롬식리 캬롬니 링리암 리틀상의수 로망부네바 강식 서입기 거주 남바티당 뒤에 주배 륜자기 격수식리라 대니 상의기 참의추 등공개 진식리 Mingar, Tako Kyakromla, Kyakrika Juksum Yuejin. Teda, Jelen Nguju, Nige Juyi, Ngakhun Sukhebyu. Tiyan Sipo Toze Mi, Shedong Gege Chuk Juyi, Rizine Dadyu. Tako Kyakromki, Kyakri Zo Sumbukha, Mula Monde Ngang Chashin, Muta Mingu. Yartuzo, Kyakrom ki mi kashe ki kankar ki lupe chigwe di pune, te ngun ngun jen jen ki sasi che yip de selir ngun. Migdun ki, kechun burdu tunbe rangro nga chakbe Kyakrom teni. Shingi luri si, remu yi du onwa shik selir chertiyo. Kyakrom di remu ning jebo yobe matse. 서동태르 서두시베 캬롬 튠주도 고라용기 넘시 제외 포주루야 커유 캬롬 대샴도 혁슈 지우시유 테니 캬롬 시윤주도 도수 남상의소 직도 풍소 템네 각발에 추버시기지 단단히 진더 개바 인베 로직 난키 따고 캬롬 슌조제 묘슈기 튜디이 캬롬 초수 니와르저뒤 캬롬 슌이 추균카 망부규네 혁슈루 장래 대바 초바 통투 테나 모자르시신 띵보 까웨 혁부 망부신 난토와 틱주 바르민 자신이 따고 캬롬 테니 나니 춥지 양 타르갸롱네 슈친베 캬롬레 슈웨 샹샹의 추진타니 유다르고웨 추추나 슈룬조 티신 리초 위수 착베 동조 닌도 초디니 신신 잠팅을 내봐마세 뇌메낙 세기 꼬로웨 따고 치우디양 빈두루양은 뵈 민원치신 당세 26급식도 태양 캬롬탕 컹리 낙세 뉴신제리 오자르메도 총외 따고 지위 퇴모모인베 깨칸 말라디 춥라 깽의 퉁궁 퓨숨석베 퉁규로 양진유 태양 대신배 롱어 주차리 콜라용 토론 조외 넘신 윤도티 응어세 체대 돈조시 대외 따고 캬롬 테니 야수여릉 신키 리수 캬롬시 인배나 디게 넘시 렌실 쳐와타 철주 마와 컹디기 추지 마와 제레 넘신 윤도레 퇴배 소르겐 응어세 퇴보유 심주레 시도 중와 니외 롱어 숨주 삼리 따고 캬롬키 캬롬치 용나네 야저 뒨주 삼 슈 신배 니웨로 세리 동괴 세리베 따고 캬롬라 미탑기 캬롬 슈제 제대도 동웨 제더 베시 대단 미츠 캬롬라 교는 톱제 치마 돈조와 당 뒤니 강자 체네 캬롬라 송급차 규 튼티아 미츠 도후르차세 링시시도 교류
小白木下朗朗吹土。苦心起日水靠呢，小爱把着朗朗吐潮。第二年四川路聚集，跳下我车里人群汹涌开的。地铁四百多站面，松东山日草堂，龙秀跨度。中国人接下我车里的，日久七岁的，错对七心月。小娃车里呢，一下子困难的月饼，杂七杂八是赢不谈。听阿人讲起，下车一去，卡萨康都贴近。其实，从来阿红七中堂，他都是口味忘记。日久的长不如腿起马吃不人。听阿中国人，日接小娃车里，日偏把出月饼拿呢，他这你咋动手就行。这样四川小娃车里呢，突然空面露了出脚了。作家开玩笑给写到穷娃，小娃车里日拍把三百是银百马塞，日头日拍把几股天日。天呐，四川小娃车里用你鱼看那穷娃过了，菜里贴公司啊，隔壁人四川么都被狗狗吐留不着。铁达的心就切不了，春露四个人，听俺河北作家叫做几个南北车站，努力阿混银白，四川小娃车里的七公铁，让俺给河北四个人引线去。好呢，四川小娃车里听说，四川堂甘肃新建南北三站的阿混逃不掉从南头段抗议呢。在我小娃车里人群汹涌看天呢，托康堂日头爬开四句都耐心，日久看样不远。天呐，明山起三杭吃一堂，能些几步，这趟几多忙活起来，日接小娃车里了，团结准备，初段前实行，扩段前有。小娃车里地界儿几个偏呢，日久多起了清白。究竟现实有的太阳控制堂雨林着得湿的前边雨天的霹雳芒草丛小娃车里听着索家咋进行了几年六次以内没动完他从小娃车里了接生起六次当我现在女属于给索里给给予那个段途跳过小娃车里人就送就可以做被结束没错小娃车里他这位迷信借把的用心月桃孙七星庄古郎地位小娃车里落高穷穷村年底玉米错了谢南早晚内没借把提来多的大度新南同族呢正有一千把些设计他同穷地昂这就是如今落到了多军东地月没事要的忙不算呢没事要控制了你自己没东西人间的性格人家的马国人家的奇迹月

샤워 처리로 초대 교육 레포시 코드윤 톱칠 송급 교육이 기감 코리오의 적용당 송급 지수 3미 제발 쇼뉴겹디 렌데기 신급 망부시 무주로 낙수 제배나 종대기 무주로 낙수 교육이 다경 샤워 처리 조 다도 튼세 내식도 교류

대양 나와 직장인 토도 내년히 공화 룸바규 초군 예보 공화래 퇴배 퇴조타 천년 조신유 총종표 타링 뷰산 세리 최와 면조와 총종 무리기 창토 공화 룸베 퇴수 코베 예고르토 대네 산다포줄라 송줍 제시유라 콘즈 최소 사르베 디타 퓨치르 나사니 저디 앙사르 제시유

진도 등배 퇴수 자중 좀라 코라코유 윤도기 용수 룹시 가사 강도 주제 초기 부서 경외 레라 제외 남백킹 제다 충충 게나기 공화 당지 나와직 잠주디 저주 공화래 튕기유 민알 저주소 공화래 튕배 퇴시 원장 공화 디니라 응르뮤시 딱젠 강양 민도 공화룸뒤 인지 공화를 장사 동구 참을 초조직을 참네 야르랑네 초두 공화 알로 팅직 동기유 차별장 차장님 담토 따고로 양양치기 김기 자주 부주를 따용 제배 겐 쿠르기유

진짜 된바 샤르웨나 츠우제 카도 나미나 소수 교르지 차게메 초구 세 최단 콘도 추신베 아메 코르보 치안투 교르유 중주 야우 사존예부 초구 차롱 중심바티 뉴세 퇴보이나 사존예부 응아시 섭서 식시 제디 코니기 초구 겸듄제레 데디 저주 기도 중에 송급치기유 내부 자식 임백은에 중주 야우 사존예부 랑키 초구 저준 좀베 뒤지디나 강교 차롱 용화 제네 근디 냠도 호조수 근주 제발 포르투교 겔린치기유라 Tuyuda namba gundu, toksun shirgin gwane, rangi chukutang ka tenne me dewa ti, chungchung jawa kyushu changme, tuyumongi tsepsun rin shingi chachu jik yindu. Chachu jiki kimzan diyang, tinda lue yi. Chu nangdu shungmata, kyushu nyebyo sim lue du kyur. Chungchung jawa kimki, kungshu sumga, 차게맹아 콘수 계점 낸 줄 아나?

人心民主的该恰一定最康得不行。接下来天里人中看起南美图绿白继续性人心了。铁达的南湾南山美白龙车东塔修建图大瓦人。제로 제동 국제 국주 권위로 통리스의 조태 냠제 계속 롭소 체리 리네 전주기 점니 런주 슈샤기 민주나 담바제라 런주 슈샤나 담바티 런주 진조타 스시 세이 깅의 남아 런시 기카 말라소 런주 퉁고는 체류 딩조타 켈리 제바시 임바타 테니 런주 캄기 미리를 제외 세토 메베 린테 교모르시 치니 양이 태양 중국 인의 최도 샤와처리니 나네송 세링웨 자시베 전다시긴라 타바르 민남기 신도 가부치기 원장타자 중국의 리기 샤와처리기 창보르 신도 용웨 리타타 낙최도 텐주송의 통근보지 웬디 세정아와주 자치 속자티리 양양통주유쇼베니스르셰리즈네마파공토샤와처리남니치르자사와르용유태오샤와처리정중송교크유테니게난기레기샤와처리창보르망슈

tūtok rōngi pārkē sākhūnsū chā yōbē. Ngōkē pūzūm tsokpō yōbē nā. Lōjīk tūyūshī nānglā. Tē shāwā tārīlā, tsānā mīchīpā rīg nīgēlhā kōdion chē yū. Yārkāni, shāwā tārīgī būgā tāshū tūdī yīndē. Būndō mēmūg dēngtū, Kurim tan denbe tegle garbushik ngöse jile töbayu. Mingar kebe ki tüzi charuwe, mabhu kyuzo di tamburo nyerile ma debar chema tunro sinyu. Chebaro yobe yachung soja chungu denzu, changyo kangrula yase chenpo gela, tadun zemu zigyur sindu gabuyu. Yenaya ama chintse, konzo yang ame jesu dangnen duguyu. 원장타자 샤베사르도 뮤베 차라티 티큐르차메베 콘즈 랭귀 습성아 배워타 지르당토 켄조켈도 권하지 제키 샤와처리니 텐지네 독순체와 강시 니코르쿠르유르 소라 김보유 코즈 나와 신두 상웨 착다 탁다 코마타 디모르텔라 나와 용기유 샤와처리 디니 닝제시 야세제식리 니고네 터귀테마타 람세나 세나 트디 치르기 내줄 꽉다시 기유 샤와처리 사마 로고 중중 더 라부딘데 민바 샤와가리 저슈 대자 메베 젠주바 카지 투베 급수 먹을 수기 계산 틈부적데 셴라 지규체

스튼 샤워처리니 샤워처리 트위기 레트리 페바치부티 임바탕 디시도 중치외 미츠 유정부 하코미 대대 서버토외 샤워처리 되다 내딜 강가 강경앙 손에 제톱되니 송정 회탕 산에 되게 불이 망소수 튜유링부 송겹탕 배준탕 카데니 제덤미 웬베 리쿠트네 샤웬베 터지 무식 잡아티니 샤와 처리기 시김딜라 쥐웨 쥐야 녜쉐티이 쥐기 고르링급 미망부 심수 마마기 까지 치웨 넘부 쥐운도웨 론다티 첸시 태양 저견당라 테니 땡아 마마 자탄 진베 덤규타 카체더 메베 서접도 협의인라 대외 미초로 사드 난담는 진베 바차티야 섭도 침부지 난담니 레세리시 임바타 저견당라니 저 추추네 담라 교바시리 겐도위 토간디니 야름 부르두 튠두 중 마사크윈남 마르 팀친네 숑사르 교르바시지 대외 넘시 렌찬치웨 왕키 상의수 다두 추 야르 튠용게 유엘라 니감 테베 추르기지 신키 봉부남 수디두 바르미두 팀친바타 수노 멘당웨 쿠르요워 이테 조가와제

0: 육쇼 육쇼 단다 나야 제견시 다시기 니에저 와리 라세 미쿠쇼체 마지 면성비 딘제주나 나 양사랑 토야 인구로 봐
1: 단다 마시 체토야 여마시
0: 이제 부쯤라
1: 응응
0: 라리다 흐두제레 니수와요
1: 심쇼 추조 고부스 렘흥에
0: 전에 상한치를 구디요
1: 응응 나 주인다
0: 견장라 내게요 내게요 씨 주자류라 공안 저 견장라 씨 견장라 공 주자류라다
2: 어제
3: 견장라 감사 테레게라 공오메 세게나제 오네 견자라 제송하라
2: 딩에 쇼오이부시 주자류라 셰라슈두 암라 제나무디 오네 시슈젠라르다
3: 你也请俺背不住嘴语这种该学会呢难大有马戏脱钱呢呀交通这个交通这个不行俺来过的俺们家小马戏局长留了自己的脑袋是这是多啊既然给养家军人呢农民都他个人嗯没自己俺大大脑袋呗没自己给汤婆干部都牛头马戏
0: 这都不能给了我们艺术家长的一个人的店长了既然他长了谁是能够贴的爹你也解决小陈
3: 让给彩的给黄河水去买养家自己给不得我有那么长自己给你的<音><音>

0: 샤즈르도가 다데비네소 용두 은수라시나 삼촌 예 잔팅은 소르두스데 데임도 가발레가 사신 봐
1: 샤즈탄데 진다체비 요시 로지진가 광조리아 피게당가 치부시다
2: 피게스다 셰페스 마시 나치로라 통계체로 당가치미
0: 통계체로 걸다 봐
2: 에 딘제스리 탄데 치료가 뒤바 문에 약탁지르시야 샌제미 뷰지 카르셰리미 신기비야 뒤즈니 스미다 레즈니 츠소인스기
0: 어지 어지 어지 문에 자스문도와 상게 당도부도 기즈 노자가 지랑 치시에서
2: 디안녜시에 마다
1: 되다 되다 샤오즈게가 카제도 아
0: 쇼세중아 추즈시다 제샤
1: 되다 디록디 추즈제 상강원서시 가리아 다미도와 추제 추즈도조 나스니 다스미 앱차합시 샹가미 추제 추즈도조 비추당고 요마지 디가 응그도조 외침지제 교수중미도게 세프킨제
0: 디샤 디샤 마미 탄다이 타니브 디제디 미디제 샤스라 손제과 화주유아
2: 괜찮아 손라시게 과시
1: 그동 카침디 샤스 상가마도 랑게 아야 지제야 켄니바
2: 아지 낭담가 자시 다자네 녀란 렁지 구동 시제 렁지 구동 사디 다스 시베 가지
1: 알레 주고
2: 아 난다 먹어 다자네 키라니 당바시
0: 샤한테도 쇼부 딘지 팅고다 자스 고르면 도와 다베지 치글은 베 김사 인기다 집에 아
2: 디 치글은 베 김사도 퍼제지 이내년 아상라게 당도 텁시 다니 광저러 테스트 당가 쇼승기
1: 테스트 당에서 같이 녀지
2: 라지랑 거 다니엘 쓰기 요지 샹가니 광조를 탑스 좀 봤다.
1: 영이 할 수 없어 경아 씨다.
0: 지지지. 범의 화가 장대 부두게 교수 제시 겠다.
2: 영아 영아. 네 계란님 씨. 딘제스리. 광저미 탄데 치료 저거 있네. 강고 신야다. 지주랑 거피. 등더 친가 랑가 수니. 모트 신주 딘제 가니. 코바 교다스네 다 기여를 쓰기. 샹가미 모트 디지글라. 테스스 기 없자.
1: 딘데 광침비 기시.
2: 가다 광침비 인기리.
1: 테스트 당에다 먼저 친신 당에 진짜 증량 되어라
2: 진짜 그렇지 미주에 당다 광주 교를 높숨이 여부디 칼로와다 멤버 파시 전에 리스기
0: 제나 니에라라 심지어 시작과 이기면 두고 랑게 광도네 광도 팀도 제외 남수
2: 강전에 남수에는 알아야 그려야 테스트 당에게 카티 체스디 크주세무다 구주의 부구만구 흡도제 걸스기
0: 少子你让特子中的让给野鸡忙做的直到监狱里啊何是野鸡少子让给美华龙的都市大当送啊隔壁几个队其他去也不是俺是那少子的同事马戏四个多啊主席主席把四个一打主席把送去我可吃着这我你说到底这了人家有马这了几座刚这话是给有马戏同桌下面上广州这三个有马戏
3: 光宗在主席巴士的马戏比呢，同桌还是多些啊。少子，嘉欣你要讲话时，让给俺股东自己个记得。这，嘉欣，到时你来说来。
0: 美华是你朋友的，我才要去那么多，人家讲来他们就去的。是的哇。阿姆莎拉，达达多，Goodbye。
2: 给这桌席，给这桌席，哒哒哒哒哒哒哒。呀呀呀呀！你把用的真正我那最有心机的嘛的，星星给毕竟呢，怕是你们三下人没就是给没人出息的去的。
0: 啊，这叫人家对的。
2: 这，让给听这些呢，俺弄烂的个，也把你一下，把你打起。
0: 爸爸，
2: 星星，
0: 为了给让老员工有个钱咋，怕是你们的桌子对他送过的话。
2: 我为了偷些拿，俺大人八月初二日，也是一号的。星星，我那穷过去，六斤老么吃着，我那很少一点的。一年半个去了，俺最弄不得老用不着，毕竟点了要快就要没得，给事了呗。点点人八月，怕么那不让老马桶不应该的。这马是，这马是，俺这爸爸大阿妈大多吃我三去。老爷，对的，谁去看这么多？让了我那阿婶子看，老用那几下。
0: 米玉斯来了，你人鱼给不起来不是吧？这马星星院长是他，恰着一只。这个吧，他的新年是吧？新年是。
1: 哦，为了，你才几年生活，给他拿出来去。
0: 行了，拿去。
2: 我那边。

0: 다 옥동 말해.
1: 너니 바바스 럽 사미보.
0: 제 바바스는 제일 통용 쓰고리. 다 제샤 제샤 대셔다. 니에 차다 가르쳐 도직 되다.
1: 지금 소소 제년 나를 연재 가지가.
0: 어씨, 뭐 고시게도 랑게스나 된 저 질문도 와. 요거 잡게 되직 되다. 되다.
1: 어씨, 저거 시에도.
0: 제상 시. 가상 차듯이 저거 시에 제시. 제일 소모 투표에 중국 포함지고. 他们 de 最接塞吧
1: 쟤들한테 욕 좀 하쇼
0: 할래 저거 쉐기쉐기 쏘가 좋을베
1: 쟤는 괜찮으시가?
0: 두스치 랑가맨 속하네 매쉬노가 교다 야
1: 매카는 욕지?
0: 쟤들 저거 쉐야 차야가 매 하마고도 맨 속하네 게시치쇼
1: 랑교
0: 하...씨 나 존두 맨맨다 카상가 맨요가 주두 나 롤로 모스니 퇴바 제샤 이네 예팔로메 다리 침비는 콘성 앞에게 니어르다 머신에
1: 朋友化妆学的让你的年轻人无感的脸脸开开马前的话用着呀呀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是就

0: 팔로 제메세 뜨기뜨기시
1: 됐어
0: 기시 마티브도나 무디메솔라 니주 가르이네 아제가 쇼아
1: 언질라 터잖아
2: 차수게 샤치지야 구데이다
0: 뭐야
2: 타라쇼게 윤다쇼라게 콩파라치르 슈니 챙앙아 게다지 아즈닝게 콩네 챙카르 비진 롭주치야게 민타시 두수기 맹카네 라디비 제사샤 롭주치 추요니 잡부르면 바구야샤 아지
3: 다제제모데 용마다
4: 아제
3: 저제 우리
4: 제 아제 능민다
3: 아제 카리다 와
0: 아시
4: 다제 다제샤 흐려레 나다르미 다제제 말레
0: 아시
4: 예 아시 예 에르하지도
0: 가시도 와 Lajuga sebre. Lajuga ne adam ki yundu bango ne isa.
4: Ana dam de ne nasteng.
0: Sa de da. Tu do nasteng mudus. Ningba jebe a.
1: Umji jola. Ne jina zu zenga ge umji sego sam de. Ta de mi de cha dak jeje. Ningba shi gebi. Ningba den yao ram du. Ne de do bi zhe le da. Es lo ba shi ge zi ye.
0: Ning zha ba. Yan jia ta da xie xie.

0: 你们能不能下不去？谢谢，家里人可拉说求雨啊。爹，可热的，贝贝，给我拿出个酒席。可理解啊。可理解的。你也行。慢一点，让你休息。 용아, 베베, 아무나가 고 말이야. 용아, 은이 아가 당가 조르도. 은이 아가 당가 조르도. 얘 좀 뒤에 다르쇼 아. 야, 됐슈. 와야, 구둥비 오르다. 구둥비. 와야, 담아둬 아. 여보세요 아.
1: 빨랑아, 좀 쉬다.
0: 아시, 장수수 되시. 밥을 내가 용고.
2: 계좀 먹게 아 베베. 무튀 계절 겹이는 미추 좀 뒤다 죽으면다.

0: 양 갑수 기회.
1: 개체무스 아마 야청 말해. 영국안에 물량 같은 거.
2: 링마시 끄셨습니다. 뒤뒤년 나지. 겨울이죠도 아. 등의 대표님 유기 마지.
1: 허세. 범매화. 대리 님은 놈네 샤면 도와. 마괴 날 트용 배.
2: 측라니스도. 끄셨습니다. 年拿铁的，
3: 哎，杨啊！
1: 人家三百条个电视条条做多，
0: 嘉欣，
4: 嘉欣，俺若不下去的，
1: 苏来送得个羊嘛，年年我两个情况，
2: 过去送了，人家也骗的。
3: 杨啊杨啊，看，
2: 马西马西，看俺子重复习。
3: 아니
5: 광고순달때나지게내면좋생부터
3: 너무서나대회내용비
2: 따따시공빈지타관리여시
3: 日本了대회肯定
5: 花莲那是
3: 花莲啦
5: 那是
3: 你阿姆啦花莲那是
5: 日本听这个皮句了
6: 谁没花光这片呢拿了点这么些钱
3: 钱了空
2: 丁也巴不起
3: 啊你顾雪芬啦，马杰玉姐，
6: 啊，谁傻眼呢？光这片呢，拿了点这么些钱，骗他，
3: 累死累死，
6: 不少骗他，
3: 累死。
2: 多骗死他嘛
6: 啊！加油
3: 啊，用啊！
6: 克里娜啊，克里娜啊，多骗死姐姐来用嘛这。
3: 啊，难当你的，累死。
6: 顾小松啦，
2: 也骗他，
6: 也骗他，也骗他。
3: 哎，
6: 他恐怕兄弟有点凶啊。
3: 你大子姐呢？用过这边？
6: 这个人，肯这谁呢？这个人？
3: 多见了，多见了。
2: 看过高头孙子，多少一年？顶这是谁？
3: 顶这是王小芬。俺我呢，你以为从哪进用的？俺兄弟年末拉生个，我呢替他照顾着。
6: 末拉了。
3: 这年养母手艺。
6: 嘞，失败了。
2: 我那是别顾小松了，
3: 我那是
6: 对这可玩意思个人。

0: 게 무게가 집이냐 먹었으겠다. 미디가 제대로 매 신고이베.
1: 수.
0: 나도르다.
2: 나도에.
0: 다그지. 방지조 섬중물에 매 봐. 지라중물이 먹었으겠지.
1: 조문소. 나 제가 주인.
0: 아지 라타 알레고다. 단도 소비 지금이도 같이 수입 잠시. 방지조 유주 사부 유사. 대원 미디 리모드 미딩 지금이도. 단도 광세 지금 잠시. 생이 된고 럽송아.
1: 주문년에디 친사소나. 나 로펑 제가 주.
0: 용아, 쟤는 야주 아. 라우저, 쟤는 안 올게인다.
2: 그리 유라. 디

0: 바로 트위치를 집에 쓰러시도.
1: 봐봐, 름디 연기 화배 봐.
0: 어디 야구도 와. 네, 곳에 세송해. 아, 다 그래 뭐. 야, 또 니라시게. 베드 톰샤.
1: 바바랑 톰스 이거 시비. 름디 원내 칠 배휴는 선인 예태와 미드 기에 당고. 무인 连接，人怕 JQ 谁。

0: 가도 랑행아 새로운 직미도 바병은 이 내아치고 말다.
1: 아마 단여바보다 갑질 먹여.
0: 돈도바 왜 좋아 저기 왜?
1: 여바보 여우시도.
0: 랑바보 수임에 랑게시기 왜 아?
2: 규, 내가 규시. 집사자 이름 좀.

0: 아무라 기랑 차례 위에
1: 비서화 장장 차례 주뒤
0: 나케 괜찮으니 봐 아
2: 카리 니케 괜찮으니 시
0: 제도게 장게 주신 뒤차 손의 예고 티니슈 뜨어 쓰고 뭐 화유 아
3: 아무라 탈랑 안주 난거 주신이 야 작자 뉴스 총재 경고 법 없이 기랑게 퍼스 시간은 용거 시비 뒤사 뒤상 안주 난거 주신 뒤차 배지를 기랑 위드 피우기
0: 让你看手的啊，怕讲错讲，让给我的啥话生不对啊？
1: 有事有事，让赵伟滚去缅甸去了，我钱都没多。
0: 让爸爸参加主席，让爸爸是恁我的那个爷。
3: 阿姆拉，既然你爸爸参加马天啊，
2: 你爸爸听到的新马天。
3: 喂，
0: 阿七，小梅，你哪听到咱咋回事？俺那么早就着雨。
4: 喂，店长啦，去哪地去批的？莫是担心，我去罗去中学。
5: 永安，去哪做？俺用的最累的那个。

0: 다 장카이 영이 같이 해버려.
1: 네 교무당 나 하자 된제 인버 저랑게 하고 오시. 나주 님도 대토야 미도. 네 교무 나다 장카이 카카 치스 우수 기비.
0: 아. 어, 같이 했어. 드디어 제가 셀리브. 라시가 경고치 유아마다. 란다 장카이 전다 디긴게 카카 치는 마다 바바 숨벽 하소 유 말이야.
1: 왜? 저랑게 바바 큐는 마셔. 바바 수 야오 매바. 바베 하고 없는 숨전 나러시.
0: 라게 셰오 마시. 네 하고 두고. 라게 고급 세제 장하다 끼지 없이. 장가게 란 갑 건제 좀도.
1: 저랑 포효인도 마치다. 창고 셰는 저랑게 아자 라타 무슨아.
0: 네 뭐나 라마 다 같이 해도.

0: 디시 되기.
1: 예. 자. 자가 룽게 개녀이베 아. 자슈다. 저디 가리텔이하고도 그제시에네 모라차스게베 뷰미지리. 자게 약센 유마르베 아. 아메 범면나 지구다. 범디 닌지무 유베로 하디고메 가다차스게메다. 쯔베야고 윤탁이.
0: 엄마. 나 저디모도 수제나 말링베.
1: 자. 나 왜? 장게 나 도구마도 아. 장게 나 타가리가다는 녀모랑 죽부다. 초가르과 죽인다.
0: 씨. 아마. 아무라 대되다. 녀모랑 쳐. 녀모랑 가부 유네. 모랑가 나 가부 친구도. 단등 아래 모랑 저와 치유. 저디 렘보 요마지.
1: 장게 스스 르뷰갈 꿰체제 가지가. 라부지게 더부 용고 마지.
0: 아무라가 저디 딘저 럽쳐 뭐요.
1: 다가 시행이. 자. 자, 역시 주나. 쌤 신의 그글이 쌤 없이 보이는 하지만 내가 아마서 배워 먹어.
0: 말랐으나 넘어요.
1: 가봐야 이게
2: 왜?
3: 가르쳐서
1: 오늘 승마사 저게 나 쇼 탱구지 템디 니 튼다 영어 죽도 무수 나 취취연구도 라무쥬
4: 학주디기 라수수 탑시 땅 톱두게
2: 걔 지금 나지 학주디기 나래 탑시 땅 쇼 哦, 딱딱지, 煎饼了, 让给谢饼啊。
1: 谢饼? 看他谢过呀, 苍妈, 捏谢饼, 苏苏的玉子。
2: 哦, 捏钱呢, 让给不会懂的姐姐, 叫个天空捏最顶座, 让给大瓜什么姐, 马六马七, 顶着切饼呢, 每次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
5: 接通要有嘛事。少勇，
3: 嗯，
5: 我让团长谢雨，可是你说明事业了，林辉也过年招弟了，搞不起意思，团长让给谢雨。
4: 让给招弟了，看到谢姐，林辉带你们多嘛都是了。林辉是
5: 你的兄弟呢，咱们杨氏等嘛事，看到起着雨呢，谢翠听嘛事。
2: 嗯，勇啊，勇啊，你谢死。
1: 哎，你这点钱不给米多，谁可把脸色？
2: 哦，我瞧另个人。
1: 啊嘞，让姐姐看着你多。
2: 哦，等他给米多，马上等他回来吧。
1: 钱看着，俺也就要么大个，可把小姐，我得歇会着吧。
2: 啊，这人呢，人家花露珠几个是啥么子？嗯，我瞧另个叫个周建平了，重庆那儿阿七是多少？现在瞧另么几批啥几个？一年头钱不多，可是俺庄稼呢，没人说话学他是个。
1: 建平了，给买一万块让年三学过的呗。团长看着一年让年三学的话，给他你这娃还得。
2: 让大弟翁。
0: 呀，没一定这些啊，可些送啊。
2: 哦，少华的，俺做临仓的，心里做也切多，没让玉米咱呢趁你需要些。他的玉米没让了，没得其他几个用着，年尾的看药，给没摘过身边。
0: 同桌还是等么多？
2: 年初临仓呢吃姜芽饼，同桌吃俺等么多？
0: 啊是，吃俺的，年让了要。
2: 不是，让给要喂。
0: 哦。
2: 让我们三年从今年看过钱不清女，那么说这有嘛的？可是让伯伯身边呢，你爸爸是没学大学时。
0: 啊是，让给大伯，你爸爸周爸平时是蛮学大用的。听我意呢，我从今前面说完了，其他没关系。米面是谁家的？啥叫出去退不定这了嘛？点不起，大伯新来些点米呢？虽不点不动不得生不有，虽不点就对那么大只娃过着吧。你这说话就宁不要脸。
2: 嗯，他这。
0: 哦，你哪去？因为这个麻雀钱比么多，让给秋林山的陈女士的也我听嘛的，咱们让着。秋林跟俺也差去。我嘞，可对过于。看见不就说你也去？用啊，到时呢，我刚过去时呢，你连接让给个用。我嘞，秋林子呢，我也不得，找地里去的嘛去了，找地，没时间不要搞些酒儿的。
6: 哈哈，人家说是穷么？穷是么多，明山那边发财些，明山那边地土面不着。哈哈哈哈哈。阿姐，阿姐，那他是从你那哈出来住啊？这是谁来卡过去过日了？他的男女关系呗，对不对？我爹说过住你。阿姐，那你灵魂是你不听我讲啊？去是他的哈出来住啊？
7: 你用不用俺这当我国有事啊？用不用他的口语给你？他好做。
6: 俺这就说什么？我那用不着，叫我听见，我入住所偷不是？天天俺这江城市面亲戚，俺这李仓老多朋友姐姐，我家住你那。
7: 我忙过听这，叫我听这入住所偷不是呗？
6: 嗯。
7: 你家新来跑两天，你家还是多过。
6: 少华。嗯。
7: 庄经理这多，用不用俺那肯定是装的。
0: 兰德卡，
6: 咱们天天约了卡去，天天兰德卡你不准备接，约了卡去，天天约了卡送不天天约了卡去，天天约了卡，约了卡那里有事。
0: 啊，这天这下雨呢，没事的，我有空吧？天天可多兰德卡没得，上个月了的，可这水库没电的。
6: 用啊，你要可多动的。
0: 啊。
6: 哦，对，我兰德卡得来送卡去卡。
0: 老家，
6: 老家，别的别的，嗯，不是，老家，老家，别的别的，嗯，平南么卡里呢？爸爸的，就是他吃兄弟，毕竟我给么这个要面着，俺过节不行，俺就拿米面多吃一。
0: 啊，这一个人呢，工作难过着了，连里面吧，养的这种钱很难个，要过紧呐。
6: 阿姆拉，你爸爸吃鱼？阿姆拉。
0: 过去难的，啊，这过过去难的。嗯，我是让包票不是呗？你在阿姆拉，你在，也别的，要不要别的？来，
6: 过的，来过的。哦，你来也困难。
0: 好嘞，去哪嘛？哎呦，有的真个的，有的，有的，有的，有的真个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的，有
2: 야비다. 볼비다.
6: 용아.
2: 용아.
6: 에즈라. 감부디 디데키블라. 문에 야고스토. 디야 중앙숨에 정고.
2: 제제제.
6: 거미 가즈이나.
2: 거미 응어주지요지.
6: 알레 문에 야고스토. 이네 토바도스 마자베스도
2: 조가세 디데르다라
6: 조세 데라자 고양아 기브도가
2: 조라 고난조 세세시기하다
6: 먹어 슈그메 슈그메라
5: 어찌 덤마 기브라 나조 튼다치 치르치 조가 삼치
6: 알레 샤레 유리 투쇼데그메 기랑 카르나가 되어네 대 슈그이 기브제서 달람사치죠
5: 알레 무제가 요베
6: 이다 폴레기브제야디 로그다 되부시리
5: 가즈제니이바
6: 에즈라 가즈야브디디 피규로 원용자니 계란게 뭐 세그르베 티니쇼 핑지 마셉제 돈도 롭지 기유유 상마 카디나 유다 사와 앙자 지니 솜솜니 지지 제유다 파시다
2: 제라 아 장고슈나 왕위 라켄 도움도 니르케나 피주다나 제마 강에 가르이니 봄규장 아손다 토다 가르윤에 나조마산 타게 지바
6: 니제 기랑게 디제 송자 가미제 토체나 슈위 장마 바붕에 레보시 무이도스 마담치 부카오 소제 디제 저거 키스 니제 아무라 고다 토데 슈위다 기라 뉴보메메 체슈고 공나 나조비게 피다 나조비게 고가 핀 다그시 자디 공무다 강배 공무소 가르추네 랭가 피다 소소 난게 자디 다메 송자 소규큐는 요 말이 토지 큐 낭마다
5: 야메는데
6: 메메메메 나도 너 레그유
2: 매매매 안녕하세요. 셀라 수제디.
6: 매매매 니야 주부이.

0: Tengwe langa di, di yomakshi. Di ya peta takpa ri, shema shi.
1: Ri, peta takpa shi.
0: Tidu ngarani chongkina yorim shi. Oda peta zangu kari yungu shi, shagi nidwe.
1: Nigi.
0: Ngarani dedos dedo, shoda.
1: Dede yomakshi, pige dega chong. Pige choda.
0: Pige dega choy.
1: O, kunyi tata rinzi shido.
0: Cho cho cho.
1: Ri, cho.
0: Kunyi lme yomakshi.
1: Kunyi tata rinzi shi.
0: 对的。
1: 什么事情啊你去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识见
0: 다워서
1: 장게 맞춰 감치기 위해
0: 저감디 티스마
1: 아 진짜 지금 배불러 너 충도 지금 배지 너 예자 들에 놓치세
0: 이게는 정신 더 주비 용아 자 고부 정성해 아
1: 주셔다 주셔다 제 사요
0: 어 마리 제가 주디 들에 채요라 마세 들에 짱어요다
1: 지
0: 어 도저베 나라니 비게 되고시 니기도야
1: 니기
0: 더더 가르세면 니기도게 아
1: 개 재매봐.
0: 어찌나 나쁘다 비보. 나쁘다 봐 가려래 아.
1: 미도, 미도지.
2: 喂, 아재야. 어, 인구 아재 랑아 주님도 클라스게.
3: 내니 고조 재고 중지 조이. 님님도 클라스가 중요이. 어, 다들 연의 양화유.
2: 아네. 쟤는 용아, 아직 아직 고아 클라스는 시에?
3: 말고 수요조 가
2: 용아, 당연히 니아하 코스 가봐시 여긴다
4: 가래
2: 니아자 인구, 말고 수요조 가는 클라스가 중요 있어
4: 클라스가 예
2: 야, 주저
0: 대형과 독슬림다가 구좀 재부시다 야고 쉽시다 하샤 나도 좀 해.
1: 어제.
0: 갈래카 좀 해.
1: 갈래카지.
0: 수조관 녀석이 봐줘. 총기나 리자 니 인지장 칼라야 오사가 치워. 돕제 신보다 제 족자가 지. 장가사들들의 사양치야.
1: 니에 땅고.
0: 아직 갔어 갔어. 고무지게 개부진 칼라다비는 미차래 경마를 니랄다.
1: 진아 저르부 니에 땅고.
0: 아직 수다 수수거리 니랄다. 니랄 칼라다고지.
1: 아직 미도.
0: 别惊嘛是
1: 啥意呢
0: 爹妈老不打吧还料的他很舍不海神尼姑
1: 空气差不是
0: 哪里空气差不是的这海神尼姑的今天我你也说过这样子
1: 你也说过这
0: 样子对的对的对的
1: 没这样
0: 没这样这我也参不起
1: 你这国马的
0: 你也当我也当我让个先把你也忘是我也当你要学习的陆续催没结果今天我
1: 孙南哥哥
0: 孙南哥哥你多不给他们下参谋多不给他们下参谋那里的过
1: 但没这样
0: 子你也让当你们把肯定
1: 心里太严的
0: 当地当我先说了今天提醒当时今天我龙虾你
1: 你
0: 哦
1: 波兰缺通是呗
0: 参谋多那缺通是吧第你我呀，第第二，儿子，我那龙虾干嘛吃不起不着？啊，怎么是啊？第怎么是啊？
1: 天冷嘛的。
0: 我们怎么是啊？怎么是啊？
1: 天冷嘛的。
0: 回来。
2: 啊，就叫他不要吃的。喂，卡里，记住，早上从头要的是哎，用啊用啊，你心说。记者
4: 啊，
2: 我连公鸡做过去吧，这些的多少年吃之前我。
4: 人家俺就搞点油香菜，看你没回来。
2: 阿七，就叫俺没见着不？叔叔同他叔叔姐夫是，你哪里下雨的？七天前就没用，快去买。 다 쳔나 니 주저 라님도 용고 저 다 교친다
5: 들이 내고 수업이 니 상마디야 중사 샵다 시게부이 그저도 아
4: 니 글쓰랴
6: 那是其他家了，赶紧要一点，是吧？假如你们想想用不需要，
7: 谁有余？
6: 你等一等，
2: 啊，这他有是有的。
6: 那个，
7: 第二位，
2: 你等一下，你等，
6: 你等，
7: 自动以为明年是想就用不需要，
6: 赶紧要一点，
7: 你等，
6: 你想到一点，他们需要了，等一等。

0: 아이 치유나 바브랑무디 녀르녀 피게 쇼다 바브랑게 신세르 우라와게 나츠 캄부 흠촌체니 다 튀가 레초여리 녀 녀르 캄부디 출루고 승비
1: 에 녀다 쇼요 캄부리무리디 키라즈 리상 된다시 나츠 장자다 저와 디르 잠이요 마시 시바야 무이키부 제과디 김부 제부다
0: 바바 바브랑무 녀덴데 김부 제고쇼 이네다다 라과 무 카탄 것도 어 물라 주세 개미
1: 제니 이봐 매봐
2: 가르쳐서 아 가르쳐서 가르쳐서지 봐봐 가르쳐서
1: 무기 비시
2: 뭐 가르김 줘래
1: 상계 고마세던다 지비야 상계 고고답에 치주드스유
2: 你现在的爸爸我出来没人去买给啊你应该来我出来买给不给啊爸爸你现在的爸爸让我的妈妈下巴自己的轮转过这个不得爸爸让我的我刚出来买个肉的你现在的爸爸让我过这个不对有马的啊这当然不说什么事既然是李三这不是不行的东西啊爸爸让李三没别当马的这不有没爸爸让他抓有马的
3: 你这期你爸爸让你做我们写上华有本哪里人工哪里马上学习是吧马上上华有本哪里人工哪里马上学习是吧哦我就等到马上学习是吧啥你忙得去一下他这里你这讲的别的行着吧
0: 미지게응위키용아저디에마강을쓰이는드제과용제미마코디제요리니에조고이스체코이빈제이니치타당아저디에켈레장토담리수카르젠데요니에조고이스망다초샤망차네요구마지자자녀초요리디제치랑게옌바뱅응위키부쯔다마시바뱅응위제비는마다케치마디딜레랑게장차삼돈다마시니에찬바뱅응위드규링치아나지마코시게야망응위구르바바뱅응위파고이승도에라이나
2: 你也好对了少华马贝拿的重庆那个穷大吉的司机是马里每次我儿子重庆新街搞了马脚吉的司机对的每次我们见有的还告诉我爸爸让女的他是重庆那个门口唱的重庆卡出国的马里马里上街时呢爸爸我女的没见有马的司机爸爸让我也不准备我有吃酒的我有准备啊
1: 哈拉索，农民们对王女这个女子就是，爸爸让带女婿。呀，哈拉索，哈拉索。嗯，啊，这阿拉去打去，天气热了不？嗯，阿妈，我知道，你爸爸路。
2: 阿妈，
1: 爹爹，记得的，你阿拉多少度么多？打把我这些些东西，阿拉多少度么呢？王子打差了皮个西。
4: 我是牛的妹夫，大多，这是大大的，爸爸，爸爸让我们的我那两个三呢，你特别当家，是吧？嗯，没个没个，今晚先休息，吃完药嘛，是吧？
5: 对，就让卡爹干了，来不及了休息，对哒哒，对哒的，俺自己先命多，俺让谁不得了，英雄这多么多啊！哎。
6: Baba, Baba rangka sheba gyumse shiradu. Tachi ngansui tepsi yusay danche, lao li sangka kangpati lumotum songshi.
4: Nye taga sengbi, tuga yogale zhoyo zhoba. Rangka tepsi shi donda ongo.
6: Ore, Baba.

0: 吴小李，啥样用过的鬼？
1: 초과시면
0: 리상가 강바 레야 치동 안 다시 휩자르베 리상가 강바 우상을 자자 장가고 야르다
2: 나 가바 가쇼제 나라서 데스 메미 마시 미 강부 렌자 쇼제
0: 장가 가르신 거요 바바 강부디 자자 디나르 중배 조나디 무게 센세 도 마시
2: 진핑 바바 가바 치메 랑게 하고 휩자
0: 예싱메
2: 랑게 하고 좀 용아 쉬다
0: 자 랑게 바베 범으로 랑게 마시는 예 바싱자 근주냐 세기
3: 바바 바바 돈도 강배 된다를 심지 지유배
4: 我老阿哥多个了，快请俺岳姐姐，俺俺最推动干部做连续过嘛是。你在俺大少用给菜花是长嘛菜皮，吃不素节同样米多。
3: 快请俺俺做你吃过嘛是，俺俺做可把菜个肉嘞。啊，爸爸，对的，对于俺做阿家干部的，现在你不定这月里，俺做没让绿豆那菜皮呢，你做了是哈可没用哎。

0: 저
1: 장갑이 뒤에 요비
0: 동백이 이제 가봐 줘가
1: 출리 이제 더 주고 유 샤소미 주시가 친봐
0: 저디겐 하시해줘 아이춘게라 마비브지스기 나로 대미도 니랑 착시시대
1: 어찌라 다시네 심고싱에 실리스
0: 디니에 긴치지
1: 让白酒给激醒吧。
0: 米奇里边呢，同多卡点不有。
1: 呀，俺的账多不多，也就忙着准备。
0: 我记，查西托些熊啊，压得住住一下。
1: 查西托不恰得下。
0: 同多买鱼呗。
1: 鱼。
0: 三百。
1: 三百。
0: 母亲说了，既然三百给不有买的，这我要人。
1: 让给线索，到底米奇那边的给不有过这边啊？
0: 我那东西，免母亲说，年年代的西昌西大家用。
1: 年代昌西大家用你一遍。
0: 哦。
1: 现在让干来西昌去了的。
0: 密码是啥地输入？
1: 密码是啥地输入这边？让给俺三弟这单呢，你也让三得给。
0: 俺三的单子昌西单你明白？
1: 得意。俺让别给点了，得不得用的呀？
0: 我就你不让伊呢，三路可就了。
1: 啥对的？你给这些车有伊，我领会的你们都看不见那点了，用过嘛的呗啊？
0: 让他领会看不见那点吧，算哈苦的。
1: 他还是我爹爹呢，得不得点不明多，让给同事我当着全连个照顾的。
0: 前头让你免去看那，点个注意，别给你注意的。
1: 是。让给媳妇疼些，让她她捏着等我嘛这边啊。勇啊，钱多是俺爸不会的。
0: 勇啊，钱俺捏了怕注意的，立刻马过去。
1: 勇啊勇啊。
0: 勇啊。
1: 压着啊。
0: 压死你别看着啊这。

0: 도단 라스.
1: 내일 한번 왔다.
2: 오, 세 군주 킹. 아, 저, 뼈다다. 군주 나 채토를 쌈쳐. 나 신질 그거 봐주지요. 다들 가린 소리, 다다다.
3: 봐봐, 가봐 별친의 편도 요마시.
2: 아로다.
3: 나라서 난 능류도 밀 랜게샤.
2: 가래, 가래 능류 봐.
3: 봐봐라, 되다. 디 봐봐라, 되는 주야 친도들이.
2: 봐봐, 리장미 봐봐라 가봐 주유매 신사샤. 제장에 봐도, 야, 디랑게 구도 와.
3: 예 구브레스 갈스래. 초링게 안이 쇼드 채는 예 가바네 구샤. 코스냠 뒤체 주산에 되는 주브리. 바브나 되는 주브리.
2: 포마디나.
0: 초리 예수다.
4: 바바. 바바. 같이 가.
2: 장게 리장 밀어 랭게자 같이 가.
4: 냥아 나즈 나르 삼담이다. 내스 매베 선택 저래 정말에 뭐

0: 이게 직나 땜지 차상 신나니 줘봐 차신내래 다디 구름디 조단 줄루르디 마침대서 시도와 한세상 들이 생각이라디 된지 쉬지 게라게가 저야 연이 나스다 표기 수규랑은 안에 조단 제비면은 닌제기 제우 근데 시제 변는 거 이면 어쩔 수나로 나셔야이
1: 레슬레스 나즈니디디 당고 최자간에 차샤브라치나 안에 상지 상요 어 테네 카리에서나 골롱잔네 태장네 죽슈디 딸로세 지오리 디보돌이야 내게 고두고리 마면 니디 날로 차샤브라치나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 지오리 어 또 들어가서 차셔서 시주의 양다버리 니디 장외로 와다
0: 니디 장외
1: 어 니디 장외로 와 차자 디나로리아 개발지 디오리 니디 간서는 그게 니디게 록수에 날로라 아니 어 향신 향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상 어 파미 너도 침바 아니 롬장 바탕제 두주 땡기 제디 파 수가 두두상 민어주 그 수가 두거리
0: 아 네네
1: 수에 파나 그 침상 그 재화 수거리 파나 침상 재화 수니 아니 망치디 드리 침상 비 재화 수 세니 아니 지 샤베 두주 그 투상 시수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어 만두 고대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0: 아 네.
1: 나무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아니 대 샤베게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다다 고도도 돌 차 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데 샤베죠
0: 아 네.
1: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베죠 수자 수마 피베 노보 샤베죠 아니 권리도 산 아 고당스 겹제 녀제데 고접 아니 신에 고려셔 따고
0: 네세
1: 어 재정단도 디 쇼가 손남 다제라 그런 게 이마 배울 루규 겹제 날제 커요레
0: 네스
1: 어 벽에 니데 그 최고 나로리야 나마 마고 수도자 세진다 세번 매배 아니 니수 제버든 나고 제 수요 그래서
0: 예 오늘 뭐 저 역시 신나서 다들 이 차선에 내가 오늘 남습 만자르 쳇세 다 나스 튀균이 바 차선에 나스 남습 삽주 변는 데선 바 디
1: 大能嘛,完了他那些。
0: 我想起了挺有嘛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我想到的都是些不拉钱呢，听我说拍拍卖啊，老师都是干嘛了？养学啊，是吧？
0: 对对，那现在项目就是哪样？是伢们都年纪大，就一般下不下的几岁难都啊。

0: 但你看到木头呢，很给力呀！我就喜欢的，没呢。给那空一没呢，那样子，汤炖嘛，上给让用上人别，工资不给，没嘛，给咱来的。给那工干啥？
1: 哦，工干啥？
0: 给那给那给，特地给那样子，苦口提当对象，俺就给起什么，很给力呀！但别啥的，你成功肯定没，我做多都是那了呢。
1: 没事。
0: 当的边就扩张的当叫在龙年东哈这个，就那，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ཁྱི
1: Sapsul ki marele masan rale yan patso tangam ge tinde phine chu sheb dain da she ge re a ti tu ngan zo yan me de sheb ja ye ho re
0: a le le se
1: na bu ce ge kho ju ja o kar bu pi de ye yu ju o the ma de nong de jang she ja ma ja the zo su nye me se ne dou se ja ga ji
0: le se lo lo ge la to che na da na zu ge la ge tan de di song ro ba ge la ke na zu yin mi na na zu tan de tang de ma sa xie jin ya 민디 딱 데슈르에 하나 저 슈슈랑 유베기 다 믹스에 케주 단 뎀지 르벨 다 두근 탕도 마사사도 저 그들이 디는 거 있나 참는 거 있나
1: 난 나우 두베 세비지용아
0: 나우 두베 세비지용아 렌센로 게라 토제나 게라 공문에 원초 야우스나서 다난조 탄데 게라 소야 제비는 마상 주고 찹드나 바 님질이야 남스 숨스 치지셔 도와르바 당부대 세비체 네 게무체 아 죽슈데는 탄데 게라가 최시게 남스디 차자 리스 르바게라 다난조 다 튀균 임베나 베사디 다 첨는 두잔바 뎀지 제고 근데 시간 첨는 거나
1: 다 오 원고레
0: 我对呀要的 today get a like it ngi ana sing yin ji go ding o chu na du sa ma din na lo le be su so so a ta di be di da na zu tan de be di cha de bel
1: ta gang ji bu da zhe le an zhe tan nong bu di yu bu yu xie du re le
0: an
1: an zhe nong bu pu le o ta le ta su ya ga se an zhe nong bu pu le men zong me he xin xu bu zuo jie xin ne tang jian di lan zong se yi xin di ne ge zong bu di
0: Ah,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나나즈 추슈기 소르지 삼네 편종기 로디게기 푸유디게 아 수테 레토인바 슈미고시리 삼생께서 다노 추슈 전기 빨리 원게 상으로 리조 쳐서 나나즈 리세지메나 제셔지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g,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igi Lambu Tor, Guyula, 계계계 김감시에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릅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내도 후다 제규이

0: small hinge gungamsa
1: gungamsa
0: hinge ne ting di zhuyang sengyu nyamzha ki le zhen se ba ra ge su shu yi
1: ting di sengyu ki nang tuan zou ni
0: xi jie shu ji xi jin ping ki se xin le song jie yao bu qie ne se xin kheng zhong du song ba ta se xin duo gun dong bei chen ge cha ju la dong de dan ne ce xi tuo wei xin ge zu jun qie ju ru ma zuo ta tu dan song jiong qie ju qie ru dong ge xie song yue Ndilu sun, zanay kaag sishin ki tati dienpo sun ne, todam chedab rin parat ha, juri namba sardu che di, gigab ki juri dienja ki mengshi dienzu che bie kor ta.
1: Yang takbe si du lechi dawa dienzu ta lakda chi bie mungji sengyo na. Tirin, Hebei Xingtai ta Hubei Wuhan ki nye duen juri chi gyo tamzin chi zui dienkyo.
0: Chola ba wei Zhejiang tu dawa ta, zanay kaag ki kate huda jaba ta, danyu lechi bie mangzu ki ceso dienja sun wei koro.
1: Di lu lo diu tuo rang ge ge bian jiu ngun ge dian zhan dian biu an pan yu qin bie guo
0: rang ge ge nu ge se bei ke bon la tong men sa dui ren xin ge chun zhe tui bie guo ro
1: er di yi rang le sa guo di nan gu dong tian sum qie ba ta yi rang ge ge zhe ren hu mu zi cuo an ge ge qia zha qie bie guo suo yi xiang la nan tu xi zhe nan si zhe nan
0: zhu ri ge dian zhan ni ge ge qi men tuan jian yin se xin de bi ni zhu ri tuan ge ge xi zhe yin 직접 수지 시진핑기 서신 대비 시즈 댄송 체내 성신타 서신 대표로 돌균동 외 침괴 자주를 동대 낸댄 당디 세시토 외 신급 주준 체조치로 동안타 도담 체조치로 당내 서신기 청보로 개련타 부재 권도로 동조 개련체구 디루춘 서구카기 서신의 송접 체배름로 통조 낸댄 체내 모투티 다경 체답 림바라타 주경 체답 사르도 체디 서신 참아로리용 외 숑사를 큐르바 체구외 내수나무시 Dilu, rangye ki yendu ro, namdu ki shujian tibze ti, lo kongma le ngun se tuibu mawa yuwe be mengsi to, lo le chungwa ma se, ting tangpo ro gyama tongju ro sumdong le ge yu. Tobar ga we lo le ki gyamju ni, sagu ka ki sishin tibwe cha yu ro sungyo ta, byu ze le su dama shik ta. Jing ne, sa dong gyarjo cha yu ro gundi ta, nin ne, gunga kome ki sishin sarbe che ne, tibwe ki chubzu li ri che to, yendu tibwe ki si yuan chi ro dama le chungwa chi hin. 서신디블레라 송접치균이 직접 수지 시진핑키 내리나오베 튠제시인 당기 소젠 접기바 초춘 더십 아 시십레만나네 주리기네츠 타 사변기네츠레스바타 로레 칸저 초미 근데낭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신랑도 펩디 공부팅습시에 지능에도 조숨류 다와중니바라 중앙기 총습레드윈기 촌류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신과 서신타 카체초캬 신급 데뷔타 카체미초 시세르나유
2: kisi sishin debut ha kache ci ngan zui chodian ti meba cha yu, loma ring, jikib shuji. Sishin debi shizara tamburu mingne, gagwe ta chenggui zubdun lima nangdi, nga jesu. Chugan chimo juji ta, chimge ki chugan zubba, sishin gan la kengjun tu kambu gyakba, sishin debutu kanggo suwa jegi netun takju cheba ta. Juri tunge mhiduba suwa ji netun takju che gobe langji duna yu. 서신 대표로 송접 체비 머리 송화탄 첩지 직접 수지 시진핑키 서신 대비 뷰제 야도 동조로 라제 티웨토와 동요라 산에 카우토 득신난급 신난토 레만 펩네 세시토웨 서신 조정 체조로 섹시타 서신 대인지 서교역비 신가라 레주 체디 계급기 주리 된자 개련 체비 통계 규 조정 체토 서신타 추베 조정 체조로 중년타 서교나보로 송접 체비
0: 레시라더라 체내 지예내 파즈 유세 사제 규규 체규베 내수나 유 중국 신내 로브진 서신 체리타라 제루링키 개겐 치모와 주도링키 서신 디블레키 덴자 메체 주리 덴자 세로와 주체인 당기 초제

0: ཁྱི དང
1: ཡང ཐག པའི སི དོན ལེ ཆི དང བ ཚུགས པ དང ལ ད ཆི བའི སློབ སྦྱོང སློབ སུ ཉི ཚུ ཧ པེ ཞིང ཐ ཐ ཧུ པེ ཝུ ཧན གི ཞི ཅིན ཕིང གི དང ཙུ ཡོང གོང པ སློབ སྦྱོང ཐ ལ ད ཆི དེ མི མ དེ བར ཚིན པའི ཁོང པའི སམ ཞི གུན ཁྱོ ཆེ པའི སློབ སྦྱོང ཐ ལེ ཆུ སུང ཅི ཐ སམ ཅོ ཅི གུན གི སློབ སྦྱོང སློབ སུ ཕན ཅེ ཐི ཁོང པའི ཡོང གོ ཞབ ཞུ ཅུ པ ཐ མང ཚོར ཕན དོ པ པུ ད ཁོང པའི ཡ 河北省级邢台冲击局陆苏腾进切局军军切的杨塘北西端列级到我祖国塔拉达七月陆军陆苏年年从你库有列苏东我塔昨年南站组织切的春节七步塔忙作业切我塔刚年日故界给年端塔局丁色切月邢台边角萨比库给各公击对塔两支时间局令西部层面推荐主剧界给协助主党开辟当年习近平自己用度也就送就员当我妈塞开来给主教堂新旧三别天地所陆自己的命别列段七三组的基地记给着九千年推动度开来给各国港元邢台探未来刚果今年参加推荐南站领给建国王龚小娟去前阵初中期，大日各段建筑者七八趟，年段套区搞不起个多钱送不上。六九六四年初，邢台创建元年，总堂出人不堂，天元节估计参加节，可有举这堂天界定价所昨年开工了明年，全年段松动西边九米处西段七八趟，各多举这堂普遍南水堂送至太阳前线，听个邢台爷西段堂塔底安大几米。三点接给两个南水祖孙不谈，皮革谈忙做刚年了明年，日开给年段日益取归谈，这日先他就签约不是。河北省前邢台村委曾祖辈部长宣布，袁勇为爷，按照习近平给党组建广播谈，机构书记习近平给团结松懈开进给广东陆军老大丁色前的党组级别谈，忙了遍地准备，彩礼谈准备取归。他们在温州街给几浪迹西索陆军西都堂巧用西段几段他提前了几个规定当年党组用给列级铁具体给偏女堂批给给归秀所给我切给银行送不去陆军陆四比去湖北武汉也出名协助主编天之卡巴给南水军队退过场都当我堂城西前某月忙作给年日日续前辈去年退忙为忙作年段立志前与不是听闻年段日日新他去七八年谈的日级别年段三百忙百几对头他去七八年给南水了更多七八堂忙作给日续前辈年段他去突别偏差透露清与不是武汉重给江安区山海关南年三年提案给炸气为小赛春兄喜一没谈与我往忙不喜第二用个月米作起我谈浪光忙往可有神仙起我所给年对忙不喜退用个月别三年提给春米错谈与我为两年起给我给钱不俗个月不是年对提明年至于前别山海关南谈你我托铁南家着光我谈孟西只顾恩安为退过仓都当我妈塞熊能卡进了珍珠刚动家切于不是湖北省前武汉重给江安区山海关南给重名秦秀兰给这句得别住清不谈张着阳推动进度别森南还将搞不赌气送不接谈的武汉重给给出人不谈体验给估计崩嘎这个做切的陆军陆军他的年段给张多切动顶给出去两个岁月不马赛年段卡七个切多你给他咱们他去七星月不是
0: 这次究竟你的公民出去究竟他怎么呢你留错了安古吧包围浙江台州入党内出去七天和进别接拉里亚温州入听你吧当地八位党委近期让业绩社交网络超级的网络破壁月别这月社会及女婿有个月卡点将年民望满足以厕所团就能够点价给连钱有谁即在究竟你的公民就在究竟团干嘛你修以演员图你留出了安国吧八位浙江台州玉皇看门图当我谈等归做了特殊人吧就送身体有谁第二呢浙江台州玉皇看门冲凶起后杀切色的言行你留出了安国吧八位当时呢贴个人才激励松了怎么来买这个了推荐到了中国的冷特民族谈到除了东藏家被推荐那样不得不安军心确信度除了八位以他不当我怎么塞恰不养拍不约除了听腾不当年去做这个节浙江温州乐清图听你不提当于不是这个呢浙江温州乐清 총 류 총총 도시 지제 중년 년기 청군 추주 레고르기 예매수 소라바위 러칭 총기를 칭장 총대 총장 돌라리 안다네 러칭 총기를 용 학부심부 중년기 코르게 낭수 유바타 학수 체라 체수견 체부 유베 소라등 괴토 자모양 차바타 랑외수 추키 유시 소라등 괴토 차라냥도 개베 대비는 유럽 체제 유비시 소나게 겐베 저장 리수이 총세 중남카지 딥네 짐줄라 고겐스 유비 유럽 미네라 무에 장세 체 유비시 타이저 이멍시 지구 카지 도르견 포베 레디 미네 튜동낭 뉴스 체 유비시 소나등 그 러칭 인람토 캄카지 로바타 숑세 쿠도야 추키 유비 뉴스 체 유비시 지제 중년 년기 추주 추주 시베 파라 저장 신전 용기 춘주 천진카 니슈정이 청내 추기 유비시 저장기 더블유 뉴욕 주가 시동 앞에다 레제 추제 니리 숨도 뉴욕 미나 지주변제 구지체네 뉴스 보고의 탑스 뒤마라 레든 주신 유시 타바라 저장 신진 용수 니유 니드크 치지 고동 하점 조유바타 만조 70주 시주 타 초동 하점 네비시 유시 소라 바웨라 카데 조치 후진 신진 용기 큰닌 개크 기미나 진이주 하점 네비 체신 유시 소라바위 타치링도 송바탄 뚜니 후진기 주게 튕게 치우소바탄 닝더 후규기 손람기 주게 출람라수토비시 소라바위 이슈겐워 징징지타 창세르 쿠유토 나르신 차법법이시 베진토 철수치위 뚜니 지제 주진인기 챙공니 지제 중인인기 쇼베파르 인싱 총결의 용수 천용 차법법제 하오미 주지리 지차 구스미외베 제유 챙베 챙공토 철수상이시 지주 뛰기도 차법법의 경기 전주 추구 기회내 지능이도 니스루류 추로 탐부티 퇴입시 추배 쌤배 추론고바타 추구장바소 체내 추로기 숙충도 단입시 텐진 지州 추수 장보로 고리엔 지수 지로 단내 추로기 니가세 입시 지린 잉마 장보타 交허 장보소 장보주피 이 추구 기회유바타 카지 닝게 내래 추입시 장병원수 레지망조 지주체내 닝그체외 추라 댕교를 체바타 망조견 닝게 큰내 내비체유시 지제주진인춘 레오닝노규에타 위장교토 차번지원내 치외파라법유바타 선내티게 뉴르교미나 체질하점간내 닝게유교위기 망조 내비체로 체유시 지제중인인 기금뇌고 기제중에 칸타 체계뉴스의 토담부이 기급주리타 원소첩소주타 냠토 저장타 텐진 안회체라 대비 니르타 니체소 중앙기 뉴규문소치둔 하점제네 뉴슈유구 뉴즈포구기 망조 내비타 로겹체유시 기급폐균행강기 중앙기 원진네 멍문고 통주루 직단네 저장신진 소라기 뉴제제기 대비는 라수체교로 제유시 탄다 소나바위 슉충도 친네 저구기 롱수라 교류시 중앙 남지 리군기 뭐바 체버시나 소나바위 지제 조숨님 안회이 셔규네 청규도 줄규타 지제 주피님 산동 칠린네 황하이 청규도 줄규시
1: 소나바위 시베 뉴즈포보타 야치 당유 레지베 체토 슈고 키시기 듀마르규디 망조기 딘자 긴송체유지 초라기 슈긴포디 저장 닝보 象山总 英山重座 퇴동 하부친부 예바타 차자법에 넘시 대바타 고메추주 죽지잠라 총주 당윤 최주 루가기 꿀십치거 총미조간기 江쇼 토깁라 도균포바 시도총시 저장신지 닝보 총기 象山总 英山重座 당지비 수지 판孝国也 안주민아잠기 电도당디 감십주잠고 송시송부지 토린 추주 숨부잠라 흑슈 치루 친디 댄도 당신비 教授기 수시양 슈유부시 판孝国이 흑부 치루 친장 애 양결 댄도 당원인시 송부지 村老国北人 英山총주 당윤 최주 如爱기 추주 니시 댄자 꿀십 切디 충미계기하기 次소탄 균노 댄자라 송경 切부시 지지 주진인기 国母 비진 国貌 江삼 허매워도 毕竟秋北草北当云塔列界列宿别宁泽美班列念丁宋切地金局点价金宋切不是天宁广播困罪你我给群主仓马西西切于不是毕竟秋北草北不知言了公司那边王帅给群主开去七对去女秀千不月子卡群群喜切地乡那么多永给马这接宋不是接着究竟您给托人所推动差价儿破地蓝木所秋忙不起于讲 昆水甘尼修赞南向土切约。记者究竟您给国母毕竟给起居相间松东海给萨摩加的恩主跟松塔年年习居习念咱们松永切不是。王帅给起居坎叫相的冷不下东土切不引起松集。 记者究竟您给国母天津济州渔桥秋翠街秋个托路前的年我给相州松了女子索尼渔别东陵庄重嘴出名松家捏别七个月。天津重街济州区出头陵重的东流庄重嘴乌云天康街主人刘红国义。三年罗建把他着局得地不明白我了捏不起个银系松不是。
0: 切真西都塔明的电给浪过扛都对吧明世国国抗玉米借起吧千几旅不塔得不了不行了记者中年年给托人差价破米别他的一心年点切不给捏别切过穷米几个七零的年纪记者中年年用到切别城市三十来万把的行呢你留落对图我觉得端场满大行把年点不穷年细节编织了起牛些切不塔滚年切为那么三不行关心些 苏联团结拉苏电波穷年今天唐不年出版拍了苏联领域去团结策略端场推送不来解决松草古拍了不谈苏联团结及孙秀军队培育不是特别人心及萨德拉团练团这位月别切给王家追策推送不来解决军人策出拍了年我们对那在西北切交不谈那在萨巴村的抗年团练苏西出版拍了九万穷年苏联人把这周围得叫做我的九万那么幸运月 马祖出租雷苏青年今天唐不年出版拍了米特人员团民宿村民所安全提供所马祖企业推送不来得及了拍了把团真人所称赞蒙西这个南昌机会都蒙恩推送不来也就是你去这个送拍了有谁谁就给这段我让年给马祖出租军队雷苏青年苏州来的出租人把他用久了规定三百千有谁 陈明在就其在潘元店不穷年今天腾不年出版拍了借用其从中途美军推送不来加上我擦团忙都清不谈陈明在就东追盟员推送不来加上你擦团拍了有谁铁锤陆队从所谈人类与国的谈只有一针追谈三公在就接潘元文塞推不穷有谁 听明，推荐人杨明南北各个亚企业的签约不是，这个批准人家几个七零点的城市项目批给部主任宣布为引起。第六路段途，我觉端场蒙大西潘元店不穷为，细节编织了去解决了我，让这一编织的军队潘元琼瓦谈，规定三年解决了解决了，规定六年天内，且用电动牙刷谈，力托力撇去，撇给那么三不西我有结束不是。
1: 第六村让给给九级三班团练给作业提供进度短板，同门三队人心给中介托面，在村苏军他没得人员所，刚才团练开启了偏不托的，比赛团结女秀给新用为归秀所有约，谈到过年给三班九级三部天年，让给去习俗前边人员九级比赛时间，第二路局呢，给么就有别，西江接力天突给有不谈。 天秀水军给九级连得皮皮好咱们切入签约，怒将苏联陆军给给跟切莫完，朱继红给，天陆队八个西坦朝玩，说的那座九头布兰，真秀千不有别，宁立苏军他，宁苏村民所开工三百人，绝秋给月季送不济，天马菜，陆军七宿比赛他，女局三百女所，年点为老所开工忙不难，第六村九级三百西北七局，高州琼月。 山东济南托陆队人别新区九级三八保级团结突破帖，人员协助出借给军政列举托了党委马赛，女局三在加起协助马的党员。江苏连云出干，闽南外扩，咱们人别新女托别，天气呢团结七个错别，错到笼络直接谈女局三边难过，人员村民所团结给新女全用年，人把七个规制突破一不起。
2: 第六村让给给九级三班开机南站谈，团练蒙西集中联系模特拉达签约。明个牌，确认谈国团局，我点我去来给为九级三班团结创建团队不谈。可乐西边团哪个怎么去谈？西个七学给九级团练马拉基真心心，九级三班团练给团部国团局七九咱们心不谈。九级日加拉给团结，可乐西边团结所列表不是。
0: 七六年多，你三个女结合起车队参加七个突变院士，并的人让业绩车间日的开往是一百台。 kong ki tsobe ni chiti rangye ki kazu kamsum ta panam yin ki nyesun dadon ta tsueshi mana ti legi chimpu piyo. Chilu nido nisang lu gube sum nyen ki mokse zegwe to, mokdab namzhu ruga namdi gomyon tangzhen ki kanyin ne hoja tan jokdi purchimba ta. Mokdab namzhu tizu tongji chiwa ta benla nebi gya toba so chungwa tida tsangma chunggu lochu ring rangda shibsu chebe ride namcha shik ta

0: 사실 미스 숨길에 개와 도르유 제주 유시 이런 연주로 기 지제 중에 님배의 선교는 이런 호조 기 아버스 주가 타 실리케 계제 무링첸 차바하르 주거소 사제 망보로 바르게 기 자차 유시 이런 이슬렌 서제 숨마기 지제 중에 님 세자배와 시나 리마라 군엔로치 서제 숨마기 조젠토 유베 리 kama tenshi ri gudung taan ne gundum zunzin di ne ta mime namzhu zu khaan dor yubshi. Sarji suma ta yire maa ki tiji. Kohu tiri yubi ri maa ki kazwe mala ta bali la yubi ri maa ki chindo mala tishin. Leida sisi kataradu yubi ri maa ki ude ti kama tenshi ri gudung taan yubshi. Yire izi len sarji suma suma ki jize chungi nying ki ngabushi la. 其 초도기 침괴강 된제라 고견 수업을 명내 홈즈의 수고 대니 지제 중인인내 주게담 유태 명다 꿰바타 리 홈즈의 수고기 내된라 태주 마체체 시내 주기류유 인시 주입시 이런 질문 알기지 지제 중진인 초변니 치티 아만토 참지체오마세 아만 친제 륜친 바디타 최매체시 이런 변초 친동칸니 비외 선주르낭 총리부 이란 타 리워키 삼시에 제료 튼쟁 아버 명리 추신 호모체 초고토 대장한 유튜브 제율람수 주규태 삼자를 제리 접시 아만 진동 관계 배외 선교능 아만키 이란 타 무투티 호모체 초고기 내된태 라제타 첩시 펑림네 주면 체규 모두 제입시
1: 스몰 행계 팅디 중앙 선교념자 년주 휴차
2: Tiwai mangwe sengkyu kentu na, juan nianzhi lewungi sengkyu gujiu chawetone kisi yubishu. Tengge, sanggu jie yung.
1: Sanggu jie yung.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主住君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가외 굴람 내자르 아포턴 이스마다 객다 파제체 용법 용지를 알아 지년제 대입도 제배 미장쇼 매대 동네 고도 법자나 내주발라 겹랑 수이지 지가 태워 축주 마제나 근거 눈바 치지 용도면 세뢰 담대를 고아 치달린 진로 교실이 되네 레메 이기는